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이 지나고 찾아온 9월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요청아마당 프로그램은 자치주 창립 경축하면서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한 노래들로 마련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북경시에 계시는 김향옥 씨가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이 구삼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우리네 명절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는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 한구석은 늘 고향 향수에 젖어 있답니다.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는 허웅란 씨는 일요일마다 인터넷으로 우리 요청한마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양 생활에서 느껴볼 수 없는 고향의 예정을 늘 떠올려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두만강 찬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그럼 허웅란 씨와 부모님들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가령시 용성진 태평촌에 전용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용성진 태평촌은 화룡시 가지에서 20여리 떨어져 있는 아담한 시골 마을이랍니다. 이천 노인협회의 40여 명의 노인들은 달마다 같이 모여서 문구도 치고 맛나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노년을 즐겁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 노인협회의 리정덕, 김좌흥, 김철규 노인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영예도 받아났다면서 모든 노인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구산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우리 집 경사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화룡시 용성진 태평촌의 모든 노인님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아, 계속 아이디어.
2: 야, 눈치도 없다. 지금 소화해야 되는 문제인가.
1: 아, 그래 그래. 내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했대.
2: 아이고, 내 언영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1: 그래, 뭐 이랍대. 뭐 이 어떻답대.
2: 무슨 이 같은 소리를. 임신했답대다.
1: 응? 누기?
2: 네.
1: 뭐? 당신이?
2: 예.
1: 아이, 당신 이 나이에 임신했다 말이오.
2: 아이고, 정.
1: 아, 그건 누구 거짓도서. 그런 거짓말 누구 거짓도서.
2: 아이고, 정말인다. 거짓말이 아이고.
1: 에이, 새끼들 지금 여기 듣기 싫어.
2: 야, 내 임신했길래 지금 했다지.
1: 아이, 좀 그만 그런 험한 소리를 어디가 하지 마야. 창피스럽게, 야.
2: 아이, 그게 무슨 창피스럽습니까? 임신한 것만 해도 다 해야지. 무슨.
1: 아, 이게 어째 저 갱년기 오더만은 저 상상 임신했잰가? 아니, 한나도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2: 야!
1: 처남이 오래 좀 오겠는데, 처남 앞에서 그 험한 소리를 하지도 마!
2: 간 언영 다 안다.
1: 무슨, 안다고?
2: 예.
1: 그래, 그땐 그런 거짓말도 걔는 뭐 이랍게? 주세 없다지.
2: 무슨 주세 없다기는? 누나! 축하하오! 대단히 좋아하지.
1: 축하하면 개코 같은 축하? 아이고, 그게야. 저를 놀려주는 게라.
2: 야, 정말 당신.
1: 이 뭐요?
2: 보시오.
1: 염병병원이라 원용나이라. 아니 이게 정말이지? 아니 정말이구나 이게. 야야야 이게 야야야야야. 아이 야 이놈의 그 이게 막 재미스럽게 뭐요 이게 야. 아 그럼요 좀 그 좀 방법을 대야.
2: 야 나. 알겠습니다. 거기 왔다 갔다 하던 게 이렇게 여사스럽게 임신된 거.
1: 아야야야야야야. 아이 여기 있어. 느리야, 저 병원에 가서 당장 그 지워버려.
2: 무슨 게? 지우라고?
1: 그래 지우자 그 나시는가 그래?
2: 나야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건데 지우라고 그러니까 당신 정신 있습니까? 나는 야를 굉장히 나겠습니다.
1: 이거 정신 나갔지 이게?
2: 왜 정신 나갔지?
1: 이 나이 어떻게 난다고 이게 정신 나간 소리라고, 야?
2: 왜 난, 왜?
1: 아이, 고중댕기는 학생인데, 야, 동네에서 뭐 일하겠습니까?
2: 아이고, 남들이 무식이라도 무슨 상관 있습니까? 넌 나무 되지. 허거리한테 야를 이렇게 행제관 딱 만들어주면 되지.
1: 아, 글쎄, 그건 그런데, 야. 근데... 당신이 야, 어떻게 낳는다고 그래요, 야?
2: 왜 못 낳습니까? 당신은 50대지만 나는 40대인데 그래도 아 생겼단 것만 해도 정말 당신도 젊었습니다.
1: 그런데 어떻게 재료겠어?
2: 야 정말 내 재료면 되지. 당신 잘때보다 알습니다. 아, 근데 야, 저 여보시오, 내 허거리하고 뭐라고 말하면 될까?
1: 뭐라겠어? 임신한 거 임신했다고 말하지?
2: 거짓말하지 그래 뭐. 그때 정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 알아서 하셔. 야, 당신 저지른 일이지 내 저지른 일인가? 아니 그렇습니까?
1: 아, 그게 아이고. 내 저지른가? 아, 당신 이렇게 저 임신한 게 이게 내 저지른 일인가 그래?
2: 아니 그래, 당신 세금 없습니다. 이게 세금 없습니다.
1: 내 책임인. 아이, 야, 그 당신 요렇게 만든 거 볼까야? 어째끼 늦둥이 생각이 난다야. 아이, 저 우리 그럼 아이고 수고했어 그래. 저 내 한번야 복여 제 복여.
2: 예, 그러보니 하면서 제가 일정 이러지 마시. 예예. 야, 전화. 이나그네 좀.
1: 예, 복여.
2: 이거. 이나그네.
1: 아니야,
2: 이나그네.
1: 아버지. 아, 됐다. 아, 저 내가 다가 임신했다 말할까?
2: 하지 말라.
3: 아, 조마. 엄마. 엄마가 우리 반에 영어 알지?
2: 어, 영어 알지. 어제 간 문제 생겼니?
3: 간 문제 생기면 좋지.
2: 그런데
3: 간이 엄마 문제 생겼단 말인다.
2: 간이 엄마 어제?
3: 엄마 놀라지 마셔. 어. 놀라지 마셔. 간이 엄마.
2: 응.
3: 임신했다. 놀라지.
2: 야, 에? 그래 간의 집에서는 간은 낳는다니?
3: 낳는단다.
2: 어.
3: 얼마에 두시 없을까?
1: 야, 그게 무슨 그게 두시 없니?
2: 그래.
1: 야, 저 새 생명이라는 건 있대야. 네. 하늘에서 내려다 준 선물이기 때문에.
2: 그래, 선물이지.
1: 마음대로 없애서는 아이 된다더라야.
2: 아이 된다?
3: 어. 야, 무슨 새 생명이 중요한데.
2: 응.
3: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에 어떻게 임신 망신이지. 야, 내가 그래서 가로 수태 모르게 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게입니다. 예.
2: 세상에 이런
1: 그게 일이 무슨 야,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야?
3: 그래.
1: 그게 뭐 정사이지, 정사이.
2: 얼다 정사이다.
3: 정사이라. 완전히 불정사이지.
2: 어찌 그게 야, 불정사이야?
3: 그런 건 바로 핵배 없다. 예. 야. 할머니 말하는 게, 예?
2: 어.
3: 여자네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그래 여자네 굶어도, 예? 아이 죽는답니다. 예.
1: 야, 이게 할머니 한심한 소리 하는 거 봐.
3: 아닙니다.
1: 야, 정말.
2: 야, 정말.
3: 야, 할머니 그러더라는데.
2: 야, 어찌다 농담하는 소리를 가지고.
1: 농담해도 무슨 일지. 그때 그 이런 농담하니까 저는.
2: 야, 이거 농담하니 싸움하겠네.
3: 누구라? 여기. 삼촌!
1: 얼굴이 컸다.
3: 예. 아이고.
2: 누나.
3: 아이고.
1: 야, 반갑다야.
4: 잘 보냈어.
1: 우리 한마디야.
4: 야.
1: 그래 어떻게? 저 장사 잘 되니?
4: 아이고, 괜찮아.
1: 그러니
4: 야.
2: 그럼 내 저녁 준비 괜찮겠습니다.
4: 아이고. 배양이 좀 연장됐어.
1: 그랬니?
4: 야.
1: 어, 저 너 저랑 그 너 아들이랑 어떻게 다 무사야?
4: 야. 저 우리 아들도 학교 잘 다니고. 우리 집에 천원째 어?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휴식하. 야.
1: 임신했다고?
4: 그 돈파 검사를 해본 게 쌍둥이다.
1: 뭐 쌍둥이? 그래.
4: 내야. 저 너희 소식도 들었어. 매부는 호구레하고 그 늦둥이 사이를 16년 터벌을 만들었지만 나는 그 단꺼번에 두 매요.
1: 정말 너는 야 제가 있다야.
4: 매부.

0: 그런데야, 야. 아니 야 그저 너 둘째를 지방 생긴데 낳겠는지 낳지 말아야 되는지
1: 야. 아, 맵은 무슨 소리야? 응. 낳아야지.
0: 어?
1: 낳아야지.
2: 빨리 저녁 급상 시키자.
3: 내보 축하라. 누나 응. 축하.
2: 응.
3: 허가라.
2: 야야야야, 나 모른다. 절대 말하지 말아.
3: 아이고 아무래도 알게 될 거 가지고. 허가라. 야 허가라.
1: 예. 예, 삼촌.
3: 야, 이리와. 네. 축하한다.
1: 예. 뭐 축하한다고?
3: 어?
1: 뭐 축하한다고?
3: 허거라. 네? 너 마음, 네. 네 동생을 만들었다.
1: 우리 엄마?
3: 어.
1: 야, 삼촌.
3: 예.
1: 우리 엄마한테 임신하
3: 열어봐. 네. 너 엄마 진짜 했죠? 네. 네 동생을 임신했다.
1: 아, 삼촌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 게 아니라. 내 동미 영어라나 엄마 임신했단 말이 삼촌 야 무슨
3: 야 이놈아 너 엄마 진짜 임신했다
1: 증거 있을까 그럼
0: 증거 펴드릴까
2: 여기 썼습니다
0: 여기 어디 어디서 찾았어
3: 봐라 어. 잘 봐라
1: 이게
3: 여기 지금 내 동생란 말
1: 예 이게 내 동생?
0: 그렇지!
1: 그럼 이 내 동생 지금 우리 엄마 뱃속에 있단 말이야?
0: 그렇지 임마!
3: 좋지?
0: 아하
3: 야야야야야야야 야, 네 동생 생긴 얼마나 좋니? 어? 허거라 저 지금 봐라 우리 연변 인구가 연변 손속이 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니? 어? 네 농촌 내려가 봐라 어? 빈집이 수두룩 하고 있지? 어? 학생들이 없어서 마을에도 학교도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연변 조선족 자수 이름도 이렇게 된단 말이다. 야 그리고 임마 네 행제장에 무슨 나쁜 게 있나? 어? 야 모두 하나만 달랑 낳고 이제 부모들이요 다 저 세상 가면은 이제 할 데 없는데 그래 좋겠냐? 어? 네 말 해봐라 좋겠니?
1: 야, 걔들 삼촌이 내가 그러니까. 내 다신 거
3: 아니다.
0: 야, 삼촌 말이야. 하나도 틀린 데 없다, 야. 나도 이제 감동됐다. 여보.
2: 예.
0: 우리야, 그 둘째를 보기요. 당신이 났어.
1: 야, 아버지.
0: 야, 네 동생 생기면 무슨 일이 나쁜 게 있니? 네 말해봐라.
1: 왜 없을까? 가! 정말, 크면 클수록. 아버지 엄마 점점 늙을 게고 예? 그래 앞으로 내 강한테 형이사 아버지사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지 이게
3: 아이고
1: 그래 뭐 내한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이게 아이 그렇습니까 예?
3: 야,
1: 생각해보죠 야 잠깐만
2: 어제 그치 여기 앉아 여 좀 감정 올리고 어찌겠니 허거라 이 땀에 니 혼자서 고생하는 걸 엄마 눈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네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니? 부담도 들고. 네 이제 결혼해봐라. 양쪽 늙은 부모로 네 혼자 어떻게 모시겠니?
3: 그렇지.
2: 어? 그때라도 형제 있으면 서로 의지되고 고독하지도 않고 나눠서 하고 하면 얼마나 좋니? 야야야 이봐라 삼촌도 오늘 그 끝에 광주에서 엄마 볼라 어제 그 뭐야 이렇게 형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고 아까 오늘 우리 집 봐라 얼마나 분위기 흥승흥승한 게
3: 그렇지
0: 그럼 우리 저 네 동생 잘 키워서 줄 테니까 이게 야 너도 좋고
1: 그렇지.
0: 나도 좋고
1: 우리 모두 좋다는
0: 거야 우리 둘째를 낳는 거 동의하는 분들이 내 얼씨구 하면 좋다 해주세요 얼씨구
3: 좋다

우리 연대는 당의 민족 정책이 빗발하래 종합 실력이 대폭 상승하고 개혁 개방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정신문명 건설과 민주법제 건설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여 우리 주는 전국 10대 녹색 생태 관광 도시, 전국 가장 아름다운 매력 레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연계시의 김유아 씨는 산 좋고 물 좋고 인품 좋은 연평 땅에서 긍지감을 안고 살고 있다면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김은주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은주 씨는 얼마 전 고향 용정시에 다녀왔는데 고향에 올 때마다 몰라보게 발전된 고향의 모습에 늘 마음이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향이 더 많이 발전하고 고향에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추억 속의 고향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김은주 씨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대는 여러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건설됐습니다. 네, 그럼 내 고향 연변이 더욱더 번영 발전하길 바라면서 노래 연변이여 고향이여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요, 두 손 모아서 간절하게 비는 소원이 떡볶이 실컷 먹게 해주세요, 초콜릿 실컷 먹게 해주세요, 게임 1등 하게 해주세요. 너무 소소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소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아이 손잡고 걷고 싶어요.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이렇게 큰 바람이기보다는 작고 소박한 것들이라고 하네요. 가장 순수한 마음일 때, 가장 절박한 마음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오늘도 작은 행복이 쌓여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일 때, 가장 절박한 마음일 때 우리가 바라는 게 진정한 필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바라는 작은 소원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

습관들은 어떤 것일까요? 네, 1월도 하순으로 향해 달리고 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올 한해는 또 어떤 서원, 소망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생활에 충실하고 또 만족해하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보는 것이 또 그중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금방 김경희님께서 웃음꽃이라는 네 짧은 시 네티카시를 보내주셨는데요. 활짝 핀 아름다운 웃음꽃, 사계절 따로 없는 웃음꽃, 기쁨과 행복을 주는 웃음꽃. 네, 사진에 보면 어떻게 베란다에 이렇게 예쁘게 화분들이 잘 자랄 수 있을지 할 정도로 예쁜 화분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사계절이 따로 없는 웃음꽃, 우린 여성클럽에서 활짝 피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 듬뿍 가져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호강하게 하고 또 마음도 호강하게 하고 그래요. 덩실덩실 춤도 추어주시는 이모티콘에 제 기분마저 좋아집니다. 그래요. 첫 곡은 주현미 가수의 러브레터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바램이라는 노래 오늘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바램이라는 노래는 들을수록 점점 더 듣고 싶어지는 노래입니다. 항상 마지막 1초까지 제가 볼륨을 계속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토록 듣고 싶어서 여운이 남아있는 노래라서 1초도 아까워서 볼륨을 미리 내리지 않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작은 바람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향기님 그리고 김경희님 태평양보험님 박현준맘님 금선희님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남옹란 작가님의 글 이불 사랑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 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만덕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이러고 보니까 만덕님도 정말 열렬한 팬이시죠. 이제는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그룹에서 짧은 글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즉흥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답은 있다. 일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이 아닌 단지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잘 되면 거기서 벌을 것을 배우고 안 되면 거기서 얻을 것이 있다.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매 순간의 경험이 주는 가치에 집중해보자. 그것이 삶을 가볍고 깊게 만드는 일의 자세이다.

그래요. 잘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답은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마음 그릇, 생각의 깊이 등등이 또 이런 지혜로움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수놓아 갈 것 같습니다. 네, 최원무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커피 한잔 티타임 하면서 듣기 좋은 음악을 네, 선곡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아침 저는 또 커피 한잔 이미 마시고 생방송실에 앉았습니다. 사실 전에는 커피를 못 마셨는데요. 요즘 습관에 보니까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찾게 되네요. 그래요. 무엇이나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영거리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여러분들은 방송이 들리시나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소식이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들을 수 있을 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옹란 작가님의 글입니다. 이불 사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불 사랑 남옹란. 이제 곧 설이구나. 빨리 설 준비를 다 그치자. 샘이 튀면 집안 고삭고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것이 상례다. 아침 식사 후 나는 이불장에서 굳잠에 빠져있는 이불들을 꺼냈다. 꽤 오랫동안 이불장에 고이 놓여있던 이불들이 주인의 설맞이에 덩달아 기분이 들떠 기지개를 켜는 것만 같았다. 나는 통째로 씻을 이불과 거죽만 벗겨서 씻을 이불들을 분리한 후 여지를 좀 두고 이불들을 털어서 조심스럽게 세탁기에 넣었다. 세탁기도 흥이 난 듯 절주 있게 빙빙 잘도 돌아갔다. 한참 후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에 바짝 마르도록 다 씻은 이불을 건조대에 보기 좋게 펴놓았다. 향긋한 세제 향이 은은하게 퍼져 마치도 이불에 피어있는 꽃무늬들에서 향기가 풍겨 나오는 듯 기분이 묘했다. 깨끗하게 빨아서 보송보송해진 이불을 덮을 남편과 자식,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상쾌하다.

집집마다 안주인들의 흥취는 다양하다. 주방 그릇을 갖추는데 특별히 정성을 넣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가 있고 또 카텐에 남다른 애착을 갖는 이도 있다. 나의 관심사는 자나 깨나 이불이다. 정말 못 말리는 이불 사랑이다. 이불은 보온을 해줘 수면을 덮고 피로감을 풀어줘 포근함과 개운함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고마운 물건이다. 어둠이 대지에 살며시 깃드는 저녁에 식구들의 잠자리를 펴느라고 이불장에 마주서서 차곡차곡 개어져 쌓여있는 고운 이불들을 흔상하노라면 이름할 수 없는 감격에 목이 메어진다. 손자 손녀들이 고운 이불을 덮고 우석우석 자라기를 바라는 할미의 소박한 염원과 심정을 이불에 담아서 고스란히 전달한다. 이불이 우리 몸을 감싸고 달콤한 잠을 자게 함으로 어떤 이불 거죽감과 디자인을 고르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심미 관점으로 질감이 부드럽고 색상이 선명한 노란 민들레처럼 선명한 꽃이 피어있는 꽃천이거나 목천으로 된 이불을 선호한다. 지난날 손수 이불을 짓던 시기에 면포를 파는 가게에 가면 한 벽을 장식한 꽃천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곳에 가면 나비가 이곳저곳 옮겨앉듯이 여러 가지 꽃천을 두루두루 만져보면서 이불 거죽을 한나절이나 고른다. 눈꽃처럼 흰 이불섬 위에 진분홍색, 하늘색, 주황색의 꽃천들을 맞춰 정성들여 키우면 곱디 고운 이불이 탄생한다. 새 이불을 덮게 되면 남편은 늘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고 자식과 손자 손녀들은 얼굴에 한박 웃음을 환히 띈다. 매번 알씀드려 고르고 정성들여 꾸민 고운 이불 속에서 부부간의 사랑이 무르익고 애정이 넘쳐난다. 손자 손녀들도 잠결에 입술을 오물거리며 배시시 웃는다. 바람대로 꽃잎을처럼 피어나는 자신들의 미래를 꿈결에서 보았는가 보다. 전에 방학이면 외지에서 조카애들이 놀러와서는 이불 쟁탈전을 벌렸다. 이모, 그 도라지 꽃천이불은 내가 덮을 거예요. 숙모, 그 진달래 꽃천이불은 내 거예요. 내가 덮겠어요. 녀석들이 고운 이불을 보아내는 눈은 밝아갔고 그러면 나는 천진한 아이들의 소박한 염원을 만족시켜준다. 아이들은 좋아서 야단이다. 은은한 등불 아래 따끈따끈한 구들에서 군데군데 꽃보라가 물결을 이룬다. 시어머니도 고운 이불을 덮고 간밤에 푹 잘 잤다며 만족의 웃음을 지어 보인다. 생활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이불 솜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전날 목화 솜과 누에 고치를 펴서 이불 솜을 만들었는데 훗날 인조 솜, 오리털, 계산이 털 등이 나와 골라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 목화 솜과 명주 솜은 자연에서 재료를 취한 것이어서 좋으나 솜의 두께에 따라 이불이 무거워지고

세탁할 수 없는 것이 약점이다. 지금은 이불 솜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 마음대로 세탁할 수 있어 주부들의 일손을 줄여주는 오점이 있다. 나의 이불 사랑은 이미 내 몸에 깊이 배였다. 지금은 돈만 주고 나가면 얼마든지 질감이 좋고 고운 이불을 살 수 있다. 지난날 온 동네 아주머니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첫날 이불도 이젠 매대에 즐비하게 진열돼 있다. 평소에 이불 상점에 가서 이불을 구경하거나 구매하는 건 나에게 일종 향수가 됐다. 나는 질감이 부드럽고 색상이 선명한 꽃무늬로 된 이불을 선호한다. 이불에는 한 가정의 안주인이 고집하는 심미 기준, 크게 말해 대를 이어온 일관적인 미가 고스란히 묻어있다. 철에 따라 두께가 다른 이불을 골라 덮고 때때로 시원하게 세탁해 햇볕에 보송보송하게 말리우면 그날 밤 식구들은 상쾌한 기분으로 새로 빤 이불을 덮고 꿈나라에 들어간다. 나의 이런 특별한 이불 사랑은 손자 손녀들에게는 동화처럼 황홀한 꿈의 세계를 심어줬고 남편에게는 건강을 선물해줬다. 이불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 그지없다. 나의 이불 사랑은 불타오르는 석양과 함께 붉게 무르익어 간다.

금방 남옹란 작가님의 작품 이불사랑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이불사랑에 딱 맞먹는 노래가 준비돼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랑과 포근함을 표현한 노래죠.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 영탁의 이불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그 사이에 최화자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모두 다 우리 여성 클럽의 찐팬 분들이십니다. 방송이 잘 들리나요? 이 한마디에 또 최원무님, 김경희님께서 방송이 잘 들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방송이 들린다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새 것을 바꾸는 의미는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남은 시간에는 또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는 시간 저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이현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 배움의 도전은 생동감이 보이고 빛나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질문이 사라지고 배움의 도전에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늘 자신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자신에게 늘 질문을 하는 인생은 퇴화를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문학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김정수님의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쟁이 엄마.

설이 들기 시작해 세상 물정에 아렴풋이 눈을 뜨게 될 쯤부터 나는 엄마가 남들보다 일욕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욕심 많은 엄마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좀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욕심 많은 엄마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오로지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욕심을 부리셨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고 나서 지난날 철없이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나 자신이 한심해 난다.

엄마는 당시 어칠 생산대에 출근했는데 1년 365일 쉬는 날이 거의 없이 나갔다. 아침 일찍 나가서는 저녁 늦게 퇴근했다. 그렇게 꼬리 없는 소처럼 억척스레 일하였기에 해마다 연말이면 거의 300원 좌우되는 거액의 봉금을 타오곤 했다. 하여 그 당시 엄마는 생산대에서 최고로 많이 타는 사람이었고 해마다 선진 일꾼으로 당선돼 동네 방네 소문이 자자했다.

생산대에서는 가정주부들이 밭을 일구고 소를 기르도록 했는데 엄마는 돼지똥이나 소똥을 가파른 산비탈에 매날라다 그곳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가 하면 소를 몰고 사내가 방목시키면서 살을 찌웠다.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엄마는 소를 돌보는 일에 더욱 열중했다. 어디 이뿐이랴. 산과 들에 산나물이 많이 나는 늦은 봄이거나 여름이 되면 엄마는 이른 아침부터 식사를 하고 옥수수떡에 고추장을 점심밥으로 싸서 배낭에 넣고 사람들과 같이 산나물을 캐러 떠났다. 하루 종일 밖에서 나무를 캔 엄마는 저녁이 되어 돌아올 때면 늘 배낭이 넘쳐나게 산나물을 캐가지고 왔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기진맥진에 벌렁 구두에 들어놓았다. 엄마는 몸이 허약해 약을 달고 살았음에도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다음날 새벽이면 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다. 우리가 하루쯤 쉬라고 말리면 엄마는 산나물을 캐는 것도 한 철이라며 하루도 빠질 새라 남들을 따라 나섰다.

산나무를 캐다 보면 몸이 나뭇가지에 걸키고 가시에 찔려 손이 피범벅이 되기 쉽상이다. 어떤 날엔 지나가는 소낙비에 온몸이 흠뻑 젖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 앞에서 달리며 산나무를 캤다. 같이 간 아주머니들이 잠깐씩 허리쉼을 할 때도 엄마는 쉬지 않았다고 한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봄철에 엄마가 푸짐하게 캐온 산나물은 우리 가족의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줬다. 엄마는 가족들의 밥상을 잘 차려주려는 마음 위에 산나물을 시내에 가지고 가 팔아서 돈을 벌려는 욕심도 컸다. 하여 우리 집은 일욕심이 많고 부지런한 엄마 덕에 동네에서 유족하게 살았다. 아버지는 늘 쉬는 여가에 엄마와 황무지를 일구어 채소밭을 가꿨다. 봄부터 가을까지 부모님이 일군 이 밭에서는 콩이며 조, 옥수수, 무, 감자가 잘도 자랐다. 부지런한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한 번도 배고픈 고생을 못해봤다. 당시 드물게 흑백 텔레비전, 재봉기, 자전거를 갖춰 이웃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다.

욕심 많은 엄마는 내가 소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유난히 내 학습 성적에 관심이 많았다. 하학회 집에 돌아오면 늘 오늘은 시험을 쳤니? 무슨 시험을 쳤니? 몇 점 맞았니? 학급에서 몇 등이니? 왜 100점을 맞지 못했니? 라고 꼬치꼬치 물었다. 그토록 공부를 중시하는 엄마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나는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엄마는 태어나서부터 병원 신세를 지며 살아온 내가 집안일을 도우려 하면 극력 말리면서 아무 생각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요구했다. 간혹 내가 성적이 뒤떨어지면 엄마는 한바탕 훈계했다. 고중에 들어가서부터 공부 성적이 잘 나지 않았다. 당신 아는 문과에 흥취가 있었는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문과반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리과반에 다니게 됐다. 물리와 수학을 어려워하던 내가 학습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자식 공부에 집착하는 엄마를 리해하지 못했다. 뒤에서 왜 저 집에서는 기어이 딸을 공부시키느라고 하는지 라고 수근거린다는 말이 내 귀에도 들려왔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 타지에 있는 복습반에 보내는 극성도 부렸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는 뒤떨어진 사상을 가진 부모가 많았던 그 당시에 나는 앞을 내다본 현명한 엄마 덕분에 타지방에 가서 학비를 팔며 복습반을 다녀봤고 끝끝내 그 이듬해에 연변대학 지리학부에 붙게 됐다.

돌이켜 보면 40년도 훌쩍 넘는 추억거리들이지만 엄마가 그리울 때면 지난 시간이 불쑥불쑥 생각나곤 한다. 그 전날 우리 가족이 매골지 않고 요속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은 것도, 여러 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병다리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욕심쟁이 엄마의 피타는 노력과 근면이 뒷받침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욕심쟁이 엄마로 억척스레 일생을 살아온 우리 엄마. 생전에 그런 엄마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너무도 한스럽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심쟁이 엄마 김정순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어느덧 먼지가 낀 옛 일기장과 사진첩을 번지며 지나간 삶의 시간을 되새겨보는 나이가 됐다. 그러면서 늙는다는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늙는다는 건 어쩌면 지금의 나처럼 색발의 물건을 다시 꺼내보며 추억에 푹 빠져 당시의 전경을 그려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래에 살기보다는 추억에 사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의미도 되겠다. 늙는다는 건 또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적어도 고혈압, 고혈지, 고혈당 등 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며 살아가야 함을 말한다. 50대까지는 그나마 느끼지 못하다가 60대에 들어서면서 은연중 이 새 친구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너무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기력이 딸리면서 이제는 스스로 늙었다는 현실을 정시해야지 하며 자아 위안을 일삼기도 한다.

늙는다는 건 한탄하는 옷세대를 이해 못하다가 자신이 몸소 체험해보며 드디어 공감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좋은 세월은 이다지도 빨리 가는 걸까? 부모님들이 늘 하던 말이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내 입에서 이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허나 늙는다는 건 또 다른 면에서는 세상을 좀 더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말한다. 늙어가노라면 새로운 사물에 대해 알고 받아들이는 열정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도 있다. 신생 사물을 거부하며 또 권태감도 많이 든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을 핑계 삼아 자신만의 한계를 그을 때도 있다. 한마디로 평생 살아온 그 습관의 틀을 깨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하여 차라리 답보 상태를 원하며 안정된 삶을 선호하는 것이다.

지인이나 동년배들의 비보를 심심찮게 들으면서 세월의 무정함을 느껴본다.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반하며 죽음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사회나 가족에게 부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전에 없이 하게 된다. 가끔씩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총화도 해본다. 그러면서 오늘의 소중함을 살려 최대한 즐겁게 살자는 결심도 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망증도 심심찮게 찾아온다. 방금 전의 일도 생각나지 않아 메모지에 일일이 적어둘 때가 많다. 게다가 젊은 시절에 그 풍부하던 감성이 이제는 메말라졌는지 갈수록 이성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젊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삶의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인의 행렬에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열정의 허탈감도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마음이 청춘이라고 해도 몸이 늙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궁여지책으로 청산이 있는 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노래 가사로 자아유한을 해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비껴가지 못하는 것이 세월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한결같다. 네, 이 표현들을 보면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마음을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떨림처럼 미세한 기분과 감정을 읽어내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가 통하면 다른 모든 것이 통하기도 하죠. 이처럼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다면 더없는 행운이겠죠. 네, 오늘도 화사하게 웃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北京时间12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저단

우리 성 전체 수출입액과 실제 외자유치 규모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며 우리 성 개방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 대북 개방 신고지 구축에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북단이자 최초의 국경 자유무역시험구 중 하나로서 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는 개혁혁신 업무체계를 전력 구축해왔습니다. 지난 7년간 자유무역시험구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고 자유무역시험구 고도화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조성했습니다. 누적 신설 기업 수는 약 5만 개에 달해 출범 이전의 3배 수준에 이릅니다. 전성 차원의 혁신 실천 사례를 10차례에 걸쳐 총 230건을 발표하며 전국 국경 자유무역 시험구 가운데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허가 신속, 간편, 갱신 등 흑룡강 특색이 담긴 혁신 조치는 전국으로 확산 및 보급되며 개혁개방 종합시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분구는 각자의 여건에 맞춰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할빈 분구는 신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체계를 구축했고 수분화 분구는 목재 가공, 곡물 등 생산 가공형 산업과 물류, 전자상 거래 등 현대 서비스형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흑화 분구는 에너지 자원, 농산물, 물류 등 국경 간 특색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특색이 뚜렷하고 상호보완적인 발전 구도를 형성했으며 대러시아 및 동북아 개방협력의 고도화를 전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흑룡강 자유무역시험구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고 신설기업은 10.1%, 신설외자기업은 35.3% 늘어났습니다. 수출입 가공산업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대외무역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국경의 말단에서 개방의 전선으로의 단계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향후 자유무역시험구는 무역평 편의성, 투자 자유화, 국경 간 데이터 유통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종합적 혁신 조치를 내놓으며 국경 개방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할 계획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동북 지역 특색과 우위를 갖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제조, 전자정보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미래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신질 생산력을 빠르게 형성하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성은 청소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심하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빙설 경제, 창의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엔진으로 삼아 4, 5, 6, 7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성 전자정보 산업의 직접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발전 동력이 빠르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성의 규모 이상 공업 중 전자 및 통신 장비 제조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며 규모 이상 공업 평균 성장률보다 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 사슬 측면에서 보면 전자 소재, 전자 부품 및 소자, 자동차 전자, 전자기기 및 계측기 등 4대 핵심 산업 사슬이 전자 정보 제조 산업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 주로 할빈, 수화, 대경 세 도시에 집적돼 있으며 그중 할빈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져 부가가치 비중이 60%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용광 등 중대 프로젝트의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컴퓨팅 파워 인프라 및 5세대 이동통신 구축이 통신 장비 주문량 회복을 이끈 덕분입니다. 또한 성 차원의 정책 묶음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흑룡강 성 전자정보제조업 2026년 안정적 성장 행동 방안을 시행해 기술 개소 투자 증가율 15%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체인형 투자 유치를 통해 심수화강, 소주고득 등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계약 체결 프로젝트가 20%

27건에 달하고 총 투자액은 8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할빈공업대학을 비롯한 대학을 기반으로 연구원을 설립하고 한냉지 전자부품 및 소자 기술을 공략해 12건의 성과를 전환하고 약 3억 원의 신규 생산액을 창출했습니다. 디지털 지원을 강화해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최대 30%의 보조금을 지원해 생산 효율을 40% 향상했습니다. 이 밖에 생산 요소 보장을 강화해 공급망 금융 화이트 리스트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저리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가는 화산을 등지고 호수에 둘러싸인 작은 도시로 경작지 면적은 325만 무에 불과하며 산지와 구릉이 약 70%, 수역이 약 10%, 평야 농경지가 약 20%를 차지하는 지형적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현재에서는 제한된 토지를 충분히 활용해 맞춤형 농업, 농업 문화 관광 융합 등 특색 있는 모델을 발전시켜 쌀 한 톨, 채소 한 동, 과일마다 좋은 가격에 팔리도록 하며 특색 있는 고급형 현대 농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랑강 수박은 한때 올림픽 특공품이었으며 전국 명품 특산 우수품질 신제품 농산물 명록에도 선정됐습니다. 올해 현지에서 새로 육성한 옥교 참외는 출시되자마자 지난해 같은 기간 최고의 시장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과수농가의 계산에 따르면 한 무의 과수밭에 1년 평균 수입이 3만 원에 달합니다. 채소 수확 및 가공 성수기를 맞아 용안의 인터넷 플러스 식품 산업 인큐베이션 단지에서는 여러 생산 라인이 매일 15시간 이상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유두각과 호박 조각은 주로 한국 시장을, 송채는 주로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저기의 땅 그들은 골짜기 어구에 멈춰서서 포신을 축혀들고 산에다 대고 포격을 하고 있었다. 저기의 보병들은 땅 그 뒤로 물러갔다. 일령은 서부군이 내복권을 누려놓은 골짜기로 들어오고 대부분은 한창 양쪽 산으로 퇴각하고 있었다. 등근은 삽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내복권을 눌려놓고 적들을 본때 있게 족치려던 첫 전투 계획이 실패했다.
1: 오, 사상동지.
2: 적들이 우리의 이도를 파악한 것 같군요.
1: 그렇습니다. 매복군 안으로 유인할 대신 양쪽 산으로 피했으니 놈들이 매복이 있다는 걸 인차 알아차린 것이지요. 아마도 원기획은 집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하지만 매복군 입구에는 아직 적의 병력이 있을 게 아닙니까?
1: 그래서 저는 적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틈을 타서 2영과 3영을 인솔하여 적들을 통강 내버리고 있는 대로 탑승이라 합니다.
2: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부에서는 두 개 톤의 화력으로 동무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새로운 임무를 잘 완수하기 바랍니다.
1: 네, 임무를 꼭 완수하겠습니다.
0: 등근은 인차 매복권에 대기하고 있던 2영과 3영에 출격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부대가 산 아래로 돌격해 내려갔을 때 적의 탱크들은 벌써 보병을 옹호하면서 물러가고 있었다. 제일 먼저 돌격해 내려간 련이 적 20여 명을 쓸어눕히고 반자동 포총 한 자루를 로액했을 뿐이다. 등근은 멀어져가는 적군을 쏘아보면서 왼손으로 아가슴을 쥐어뜯었다.

0: 여러 갈래로 분별없이 밀려들던 적들은 아군의 갑작스런 반격에 의해 전 전선에 걸쳐 후퇴하기 시작했다. 등군의 탕과 마주섰던 적들도 개천 쪽으로 밀려나갔다. 사에서는 등군의 탄에 진지에서 철수하여 골짜기 양쪽에 응피하면서 휴식하다가 밤이 되면 적들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탄 지휘부. 낮에 있은 전투에서 크게 실망한 등군은 윗병까지 발작하여 괴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왼손으로 명치 끝을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그것을 본 정치위원 주부도 가슴이 아파났다. 그는 옆에 있는 오리보기를 불렀다.
1: 거기 멍에 서있지 말고 어서 의사를 불러오게. 네, 알겠습니다. 아,
2: 가지 말라고. 이러다가 좀 지나면 괜찮아.
1: 아니, 이 사람아, 그래도 약을 좀 먹어야지. 그렇게 강간짐으로 어떻게 버텨내리나?
2: 아, 쓸데없다니까. 난 지금 일령으로 가겠어.
1: 육형을 찾아?
2: 그래.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우리 탄은 사보의 작전 기획을 다 망쳐먹었단 말이오.
1: 그럼 좀 진정했다가 같이 가자고.
0: 이때 밖에서 기척이 들렸다.
3: 보고, 일령단 육형입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1: 들어오.
3: 탄장 농지, 정치위원 농지, 제가 엄중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저에게 체포를 내려주십시오.
1: 자, 들어와 안소.
0: 류키형이 붉기 없는 얼굴을 해가지고 들어왔다.
1: 먼저 정황부터 얘기해보.
3: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당과 이민 앞에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아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야 어떠하든 모든 책임은 영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보잘것없는 공을 세웠다고 해서 오르만지지 말고 우리 사의 전형으로 삼아 제게 엄한 책벌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전쟁 초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부대와 이민의 이익을 위하여도 그렇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모, 형도 뭐 왜서 지성된 길로 후퇴하지 않았어? 어?
3: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저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다 제가 평소에 아래 사람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 지금 누가 그런 말을 듣자고 그러? 구체 상황이나 말해보.
3: 전투가 시작되자 저는 3련을 제일 앞장에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요인 전술을 쓴다는 걸 적들이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적들을 한번 호되게 족쳐 수십 명을 쓸어눕힌 후에 3련을 철수시켰습니다. 후퇴하는 길에서 놈들에게 격금내기로 반격을 가했으며 서로서로 후퇴를 엄하했습니다. 적들의 포사격이 심해지고 적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기총소사를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질서있게 후퇴했습니다. 이 정황은 수장 동지들도 산후에서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0: 한참 설명하고 난 류키영은 단장과 정치위원의 기색을 살폈다. 이상한 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1: 계속하.
3: 그런데 골짜기 어구에 거의 이르러서 사단이 생겼습니다. 그때 3련은 이미 골짜기에 들어섰습니다. 나머지 2개련이 마지막 반격을 하려는데 적의 땅크 부대가 골짜기로 밀려들었습니다. 2련 련장이 침착성을 잃은 채 큰 길을 버리고 양쪽 산에 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전 급해나서 1련을 멈춰 세우려고 소리쳤으나 총소리가 요란해서 그랬는지 전사들은 그저 산으로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반 작전 계획을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0: 류키영은 몹시 괴로워하면서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3: 저는 탄장 동지와 정치위원 동지를 따라 단연간 싸워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날 제가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지라 생각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사람을 파견해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1: 됐어. 너무 자책하지 마오. 사실은 꼭 밝혀질 것이오.
2: 그래. 알았으니 이젠 그만 돌아가. 이번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요.
3: 네, 알았습니다.
0: 류키영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색에 잠겼다. 그러다가 등군이 먼저 말을 뗐다.
2: 처음부터 이건 류키영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짐작했소. 동무와 나는 그 동무를 잘 알고 있잖소. 지금까지 전투도 괜찮게 해왔고 공까지 세운 그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겠소.
1: 하긴 그렇지. 이전에 유키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잘 조사해봐야겠소.
2: 말 속에 말 있는 것 같구만.
1: 등탄장은 지난 1년간 부상을 입고 치료하느라 정황을 몰라 그랬소.
2: 아니, 그건 대체 무슨 뜻인지.
1: 지난 한 해 동안 부대는 평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변화가 생겼소. 류키영을 포함해서.
2: 변화라니? 류키영이?
1: 난 그동안 류키영에게서 몇 가지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취미가 달라졌소.
2: 그동안의 정황은 내가 잘 모르니 자세히 말해보.
1: 난 류키영이 의식주에 퍽 관심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됐소. 그는 주둔지에 도착하면 늘 제일 좋은 집에 들려고 하오.

0: 그러다 보니 늘 지수집에 들게 되지. 한 번은 빈둥집에 들라고 했다고 관리원에게 욕설까지 퍼부었소.
1: 아니, 그런 일까지 있었소?
0: 있었지. 그리고 더 있지.
1: 또 어떤 일이요?
0: 이 밖에도 두 가지 일에서 난 몹시 놀란 적이 있어. 한 가지는 그가 서안에 일 보러 갔다가 난장 가게에 들렸소. 그는 거기에서 어느 마나님이 쓰다가 남긴 외국제 크림 빈병을 보고 다른 것보다 값이 몇 곱절 비싼 줄 알면서도 그걸 기어코 샀단 말이오. 결혼할 때 양설에게 주자고 말이오.
1: 다른 한 가지는 또 뭐요?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를 남방으로 보낸 적이 있었지. 돌아올 때 그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소.
1: 무슨 사진이었는데?
0: 무슨 사진이긴? 류키영의 사진이지.
1: 류키영의 사진이 왜?
0: 류키영이 황제가 입던 용퍼를 입고 봉건 관리들이 쓰던 구설이 달린 모자를 쓰고 찍었단 말이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랑까지 하고.
1: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0: 그때 난 어찌나 성이 났던지 눈이 쑥 빠지게 류키영을 욕했소. 그랬는데 류키영은 되려 내가 하찮은 일 가지고 원칙적인 높이에까지 올려놓는다고 뒤에서 나를 원망하더라.
1: 공신이 되다니 교만해진 모양이군.
0: 교만해져도 이만저만이 아니요. 어느 날 나는 양류진 거리에서 류키영이 소문난 모피상과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산보하는 것도 보았어. 까놓고 말해 난 그 친구의 사상동태에 주의를 돌리고 있어. 그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요.
1: 그 동부에게 서부르주아 의식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인테리어들 가운데서 그래도 총명하고 재간 있는 사람이요. 잘 계속하기만 하면 인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사람이라 말이요. 이번 문제는 실사구시적으로 처리해야.
0: 물론 그래야지.
2: 등근과 주부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기어 참모가 전보를 갖고 왔다.
3: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1: 승리라니? 우리 부대가 승리했단 말이지?
3: 네, 이 전보는 중국인민지원군 성견집단군의 제1호 전과 보도입니다.
0: 자, 어디 보기요.
3: 네.
0: 원정지구에서 적과 조우한 아군 제2군은 첫 싸움에서 적에게 뒷맛을 보여주었다. 괴력은 제6사의 한 개 대대와 한 개 포병 중대를 전멸시킨 뒤를 이어 또 네 개 대대를 쳐부셨다. 제3군은 문산 지역에서 적을 포위하고 이틀 동안의 격전 끝에 미군 가운데서 백여년의 건군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기병 제1사단에 소속된 제8연대와 괴력은 제1사단의 한 개 연대를 쳐부셨다.
1: 그렇지.
0: 이와 함께 아군 제4군은 동부전선 상진호반 이남의 황초령과 부전령 일대에서 조선인민군과 협동작전하여 적의 육전대 1사단과 괴뢰군 몇 개 사단의 발광적인 진공을 물리쳤음과 아울러 적 3,600여 명을 소멸했다. 용맹을 떨친 제1군은 지금 적의 익측으로 우회하는 중에 있으며 적들은 강력한 반격과 제1군의 위협을 받고 온 전선에 걸쳐 후퇴하기 시작했다. 집단군 사령부는 각 군들이 지체 없이 추격전을 벌이고 특히는 우회 임무를 맡은 부대들이 신속히 행동함으로써 더욱 많은 적들을 청천강 이북에서 차단하길 바란다. 등탄자, 우리 정세가 참 좋구만.
1: 뭐라고? 다른 부대들은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뭔가? 첫 전투에서 그렇게 멋진 작전 계획을 세우고도 하찮은 실수로 작전 기획을 다 말아먹고 말았으니 얼마나 낯이 뜨거운가.
0: 실패의 교훈을 잘 섭취해야지. 전투는 아직도 길고 긴데.
1: 물론 기회야 오겠지. 이번 실수를 미봉할 기회가 꼭 오고 말고.
2: 날이 밝을 무렵에 부대는 청평리 일대에 이르렀다. 목적지인 박천까지 가려면 이틀 낮 이틀 밤을 행군해야 했다. 하지만 적의 항공부대가 낮에 하늘을 날면서 부대의 행동을 방해했기에 낮에는 행군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휴식하는 동안 주부는 정치처의 간사를 일령에 파견하여 정황을 조사하게 했다. 도어 시간 뒤에 간사가 돌아왔다.
1: 그래, 조사 결과가 어떻소?
4: 네, 우선 이련 전장이 예정된 길로 후퇴하지 않은 건 자기절로 승인했습니다.
1: 그럼 요키영이 명령한 건 어찌 됐다고 했소?
4: 이련 전장은 당시 요키영 영장이 산에 오르지 말라고 소리친 건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 그럼 류키영이 일련과 이련을 산에 오르지 말라고 소리친 건 누가 증명하?
4: 류경장의 연락병입니다. 그 연락병은 그때 영장이 확실히 전사를 들어 산에 오르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자꾸 되풀이했습니다.
1: 알았어. 동은 가보.
4: 네.
2: 간사의 말을 들은 주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다. 그는 인차 등근 탄장을 찾아갔다.
5: 그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
1: 일령계 이전 전장은 자기 부대가 지정된 길로 후퇴하지 않은 것은 승인하면서도 류키영이 산에 오르지 말라고 명령한 건 듣지 못했다고 하오.
5: 그럼 류키영이 그 명령을 내렸다는 건 누가 증명하?
1: 류키영의 연락병이 증명한다고 하오.
5: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락병이?
1: 그래서
5: 아, 문제가 있군.
1: 있고 말고. 그럼 곽상기 인소라는 3대는 왜 작전 계획대로 행동하고 나머지 두 개려는 류기영이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산 위로 후퇴했겠소?
5: 바로 그거요.
1: 문제가 아직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으니 좀 더 조사해봐야겠소.
5: 하지만 한계발이 전연진지를 버리고 되돌아오고 이련이 먼저 산으로 후퇴한 건 엄연한 사실이지 않소? 그러니 먼저 그들을 처벌해야 할지.
1: 그건 전판이 다 아는 사실이요.
2: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소나무 숲속에서 전판 군인 집회가 있었다.
6: 동무들, 우리는 제1차 작전에서 사부의 작전 포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전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작전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단부의 결정에 따라 이련 련장과 3련의 반장 류대수를 일반 전사로 강직시킵니다.
1: 이번 작전 실패의 교훈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 작전은 우리 부대가 조선에 나온 다음 첫 전투이고 사부에서 주도 면밀하게 포치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실수로 전반 작전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부대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토안부에서는 몇몇 동무들에게 강직 처분을 주었지만 다른 동무들도 사상의식을 높여야겠습니다. 이번 작전의 실패는 이 동무들에게만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무들의 지휘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2: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7: 베이징 시간 13点 整.
8: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9: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10: 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이시간에는연변방송국에서녹화제작한요청하마당프로를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이 지나고 찾아온 9월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요청아마당 프로그램은 자치주 창립 경축하면서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한 노래들로 마련됐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북경시에 계시는 김향옥 씨가 고향에 계시는 가족들이 구삼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우리네 명절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는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 한구석은 늘 고향 향수에 젖어 있답니다. 강서성 서주시에서 근무하는 허웅란 씨는 일요일마다 인터넷으로 우리 요청한마당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양 생활에서 느껴볼 수 없는 고향의 예정을 늘 떠올려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두만강 찬가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허웅란 씨와 부모님들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0: 가령시 영성진 대평촌에 전영숙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영성진 대평촌은 화룡시 가지에서 20여리 떨어져 있는 아담한 시골 마을이랍니다. 이천 노인협회의 40여 명의 노인들은 달마다 같이 모여서 문구도 치고 맛나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노년을 즐겁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 노인협회의 리정덕, 김좌흥, 김철규 노인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영예도 받아나다면서 모든 노인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구산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우리 집 경사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화룡시 용성진 대평촌의 모든 노인님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어제 소화 계속 아이디어?
2: 야, 눈치도 없다. 지금 소화해야 되는 문제인가?
1: 아, 그래, 그래. 내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했디.
2: 아이고, 내 언영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1: 그래, 뭐 이랍디? 뭐 이 어떻답디?
2: 무슨 이 같은 소리를 임신했답디다.
1: 응? 누기?
2: 네.
1: 뭐? 당신이? 아이, 당신 이 나이에 임신했단 말이오.
2: 아이고, 정.
1: 아, 그건 누구 거짓말, 그런 거짓말 누구 거짓말.
2: 아이고, 정말인다, 거짓말이 아이고.
1: 애기 시작해, 지금. 듣기 싫어.
2: 야, 내 임신했기를 지금 했다지.
1: 아이, 좀 그만 그런 험한 소리를 어디가 하지 마야. 창피스럽게, 야?
2: 아이, 그게 무슨 창피스럽습니까? 이, 진단 그만 또 다 해야지. 무슨.
1: 아, 이게 어째, 저, 갱년기 오더만은, 저, 상상 임신했잰가? 아니, 하나도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2: 야!
1: 또, 처남이 오래지 모르겠는데, 야? 처남 앞에서 그 험한 소리를 하지도 마!
2: 간 언영 다 안다.
1: 무슨, 안다고?
2: 예.
1: 그래, 그, 그런 거짓말도 그게 뭐 이랍게? 주시 없다지.
2: 무슨 주시 없다기는? 누나! 축하하오! 대단히 좋아하지.
1: 축하하면 개코 같은 축하? 아이고, 그게야, 저를 놀려주는 게라이.
2: 야, 정말 당신.
1: 이 뭐여?
2: 보시오.
1: 염병병머니라, 원용나이라. 아이, 이게 정말이지? 아이, 저번 말이 그래, 이게. 야, 야, 야, 이게, 야, 야, 야, 야, 야, 아이. 야, 이 나무, 그, 이게 막, 생기스럽게, 뭐여, 이게, 야. 아, 그럼냐, 좀, 그, 좀, 방법을 돼야
2: 돼. 야, 나도 어떻게 알겠어, 거기 왔다 갔다 하던 게 이렇게 여섯스럽게 임신된 거.
1: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아니, 저기서, 아니, 저기서. 느리야, 저 병원에 가서 당장 그, 지워버려.
2: 무슨 게? 지우라고?
1: 그래, 지우자, 그거 놔주는가, 그래?
2: 놔야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건데, 지우라고 그러니까. 당신 정신 있으니까, 나는 야를 캔, 나겠습니다!
1: 정신 나갔지, 이게?
2: 왜 정신 나갔어?
1: 이 나이 어떻게 난다고, 이게 정신 나간 소리라고, 야?
2: 왜 난, 왜?
1: 고중댕기는 학생인데, 야, 동네에서 뭐 일하겠습니까?
2: 아이고, 남들이 무슨 일이라도 무슨 상관있습니까? 낸 나무 되지. 허거리한테, 야를 이렇게 행재간 딱 만들어주면 되지.
1: 아, 글쎄, 그건 그런데, 야. 근데... 당신이 어떻게 낳는다고 그래요, 야?
2: 왜 못 낳습니까? 당신은 50대지만 나는 40대인데 그래도 아 생겼단 것만 해도 정말 당신도 젊었습니다.
1: 그런데 응? 어떻게 재리우겠어?
2: 야 정말 내 재리우면 되지. 당신 잘때보다 알습니다. 아, 근데 저 여보시오, 내 허거리하고 뭐라고 말하면 될까?
1: 뭐라 하겠어? 임신한 거 임신했다고 말하지?
2: 거짓말하지 그래 뭐. 야,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 알아서 하죠. 야, 당신 저지른 일이지 내 저지른 일인가? 아니 그렇습니까?
1: 아, 그게 아이고. 내 저지른가? 아, 당신 이렇게 저 임신하지 이게 내 저지른 일인가 그래?
2: 아니 그래, 당신 책임 없습니다. 이게 책임 없습니다.
1: 내 책임인. 아이, 야, 그 당신 요렇게 만든 거 볼까야? 어째기 늦둥이 생각이 난다야. 아이, 우리 그럼 아이고 수고했어. 내 한번야 복여, 재복여.
2: 예, 지그러보니 하면서
1: 재복여.
2: 일정 이르지 마시.
1: 예예.
2: 야, 전나 이나그네 좀.
1: 예, 복여. 아저 내가 다가 임신했다 말할까?
2: 말하지 말라.
3: 아 조마. 엄마, 엄마가 우리 반에 영어 알지?
2: 어, 영어 알지. 어제 간 문제 생겼니?
3: 간 문제 생기면 좋지.
2: 그런데
3: 간이 엄마 문제 생겼다 말인다.
2: 간이 엄마 어제?
3: 엄마 놀라지 마셔. 어. 놀라지 마셔. 간이 엄마.
2: 응.
3: 임신했다. 놀라지.
2: 야, 그래 간의 집에서는 간은 낳는다니?
3: 낳는단다.
2: 오, 낳는다.
3: 얼마 두시 없을까?
1: 야, 그게 무슨 그게 두시 없니?
2: 그래.
1: 야, 저 새 생명이라는 건 있대야. 하늘에서 내려다준 선물이기 때문에.
2: 그래, 서울이지.
1: 마음대로 없애서는 아이 된다더라야.
2: 아이 된다?
3: 응. 야, 무슨 새 생명이 중요한데.
2: 응.
3: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에 어떻게 임신 망치지. 야, 내가 그래서 가로 수태 모르게 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게입니다. 예.
2: 세상에 이런
1: 그게 일이 무슨, 야,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이야? 그게 뭐 정사이지, 정사이.
2: 옳다, 정사이다.
3: 정사이라! 완전히 불정사이지!
2: 어찌 그게 불정사야?
3: 그런 건 바로 핵배 없다. 예. 야.
1: 어쩌.
3: 아버지,
2: 아,
3: 할머니 말하는 게, 예?
2: 어.
3: 여자네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답니다. 그래, 여자네 굶어도, 예? 아이 죽는답니다. 예.
1: 야, 이게 할머니 한심한 소리 하는 거 봐.
3: 아닙니다.
1: 야,
3: 할머니 그러더라네.
2: 야, 어찌다 농담하는 소리를 가지고.
1: 농담해도 무슨 있지? 그 일을 농담하는 거 저놈.
2: 야, 이거 농담하니 싸움하겠네?
3: 누구라! 누구?
1: 삼촌! 얼굴이 컸다.
3: 예. 아이고. 누나.
2: 어디?
3: 아이고.
1: 야. 반갑다야.
4: 살벌했어.
1: 우리 한마디야.
4: 야.
1: 그래 어떻게? 저 장사 잘 되니?
4: 아이고. 괜찮아.
1: 그러니
4: 야.
2: 그럼 내 전에 준비 좀 해주신다.
4: 아이고. 애양이 좀 연장됐어.
1: 우랬니?
4: 야.
1: 어, 저 너 저랑 그 너 아들이랑 어떻게 다 무사야?
4: 야. 저 우리 아들도 학교 잘 다니고. 우리 집에 천원째 어? 임신해가지고 집에서 휴식하.
1: 야. 임신했다고?
4: 그 전파 검사를 해본 게 쌍둥이다.
1: 뭐 쌍둥이? 그래.
4: 내야. 저 너희 소식도 들었어. 매부는 호구레하고 그 늦둥이 사이를 16년 터부를 만들었지만
1: 나는 그 단꺼번에 두 매요.
5: 정말 정말로니야 제가 이때야 제가야.
4: 메모.
5: 그런데야, 야. 아니야 그저 더 둘째로 지방 생겼는데 낳겠는지 낳지 말아야 되는지.
4: 아 메모 무슨 소리야? 낳아야지.
5: 어?
4: 낳아야지.
2: 빨리 저녁을 잡수시오.
4: 메모 축하라. 누나 축하. 허거라.
2: 야야야야 나 모른다. 절대 말하지 말아.
4: 아이고 아무래도 알게 될 거 가지고. 허거라. 야, 허거라!
3: 예! 예, 삼촌.
4: 야, 이리와! 예. 축하한다!
3: 예! 뭐 축하한다고?
4: 어?
3: 뭐 축하한다고?
4: 허거라! 네? 너 마음, 네. 네 동생을 만들었다!
3: 우리 엄마?
4: 어?
3: 야, 삼촌!
4: 예.
3: 우리 엄마한테 임신하고.
4: 야, 너 와. 네. 너 엄마 진짜 했죠? 네 동생을 임신했다.
3: 아, 삼촌이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한 게 아니라. 내 동미 영어라나 엄마 임신했단 말이야. 삼촌 야 무슨
1: 야 이놈아 너 엄마 진짜 임신했다.
3: 증거 있을까 그럼?
1: 증거 표현입니까?
2: 여기 썼습니다. 썼습니다.
1: 어디 어디서 찾았어?
4: 봐라.
1: 어.
4: 잘 봐라. 이게 요게 지금 내 동생이란 말.
3: 예. 이긴 내 동생?
1: 그렇지!
3: 그럼 이 내 동생 지금 우리 엄마 뱃속에 있단 말이야?
1: 그렇지 임마!
4: 좋지?
1: 아하 아직 걸려
4: 야야야야야야 야, 네 동생 생긴 얼마나 좋니? 어? 허거라 저 지금 봐라 우리 연변 인구가 연변 혼속이 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니? 어? 네 농촌 내려가 봐라 어? 빈집이 수두룩 하고 있지? 어? 학생들이 없어서 마을에도 학교도 텅텅 비어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연변 조선족 자수 이름도 이렇게 된단 말이다. 야 그리고 인마 네 행제장계 무슨 나쁜 게 있나? 어? 야 모두 하나만 달랑 낳고 이제 부모들이요 다 저 세상 가면은 이제 할 데 없는데 그래 좋겠냐? 어? 네 말 해봐라 좋겠니?
3: 야, 걔들 삼촌이 내가 그러니까. 내 탓일까?
1: 야, 삼촌 말이야. 하나도 틀린 데 없다, 야. 나도 이제 감동됐다. 여보.
2: 예.
1: 우리 야, 그 둘째를 보기요. 당신이 났어.
3: 야, 아버지.
1: 야, 네 동생 생기면 무슨 일이 나쁜 게 있니? 네 말해봐라.
3: 왜 없을까?
2: 그만.
3: 가! 정말, 그러면 클수록. 아버지 엄마 점점 늙을 게고, 예? 그래, 앞으로 내 강한테 형이자, 아버지자,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지, 이게?
4: 아이고.
3: 그래, 뭐. 야. 내한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이게? 아이, 그렇습니까, 예?
4: 야,
3: 생각해보죠. 야, 잠깐만.

0: 어제 그치 여기 앉아 여정 감정 억누르고 어떻게니 허거라 이따매니 혼자서 고생하는 걸 엄마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니 현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니 두 당도 들고 니 이제 결혼해봐라 양쪽 늙은 부모로 니 혼자 모시겠니?
1: 그렇지. 어?
0: 그때라도 행제 있으면 서로 의지되고 고독하지도 않고 나눠서 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니? 야야야 이봐라 상치도 오늘 그 끝에 광주에서 엄마 볼라 어제 그 뭐야 이렇게 행제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오늘 우리 집 봐라 얼마나 분위기 흥승흥승한 게
1: 그렇지.
2: 좀 우리 저 네 동생 잘 키워서 줄 테니까 이게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다는 거야. 저 우리 둘째를 낳는 거 동의하는 분들이 내 얼씨구 하면 좋다 해주세요. 얼씨구
1: 좋다.

우리 연대는 당의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종합 실력이 대폭 상승하고 개혁 개방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정신문명 건설과 민주법제 건설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여 우리 주는 전국 10대 녹색 생태 관광 도시, 전국 가장 아름다운 매력 레저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연길시의 김미화 씨는 산 좋고 물 좋고 인품 좋은 연평 땅에서 긍지감을 안고 살고 있다면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요청해 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김은주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김은주 씨는 얼마 전 고향 용정시에 다녀왔는데 고향에 올 때마다 몰라보게 발전된 고향의 모습에 늘 마음이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향이 더 많이 발전하고 고향에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추억 속의 고향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김은주 씨의 가족분들께서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대는 여러 면에서 놀란 변화를 가져오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건설됐습니다. 네, 그럼 내 고향 연대니 더욱더 번영 발전하길 바라면서 노래 연대니여 고향이여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조국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강, 호수, 저수지로 물놀이를 떠나는 여름방학 휴가철. 바로 어린이들의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시원한 물놀이, 안전수칙 체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의 인솔하에 물놀이를 가야 합니다.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지 말고 안전시설과 구조요원이 있는 곳에서 수영하기로 합니다.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하며 수심을 모르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123-45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원한 여름을 내기 위한 여름방학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명심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잘 다듬어지고 신경 써서 준비되면 그 말이 더 잘 전달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에서 기름칠은 물건이나 기계의 부드러움이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름을 바르는 것과 비유적으로 사람의 말이나 표현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거칠지 않고 적절하게 다듬어지고 표현이 부드러우면 그 말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말의 전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말의 방식이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은 듣는 이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특정한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사용했던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옛날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시절 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상인들의 목소리나 물건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를 다듬어야만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물건을 팔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고집스럽게 제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인들은 같은 상품을 팔 때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접근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세심하게 다듬고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가는 상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상업적인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상인들은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널리 퍼져 오늘날의 속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속담의 본래 의미는 상업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더 신중하고 다듬어진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속담으로 변형되었고,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의 방식이 거칠고 공격적일 경우 상대방은 쉽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조리 있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처럼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거나 강압적이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단순히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0: 말은 소통의 기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다듬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이라는 표현은 말의 부드러움과 세련됨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주고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부드러움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부드러운 말은 결국 사람들에게 빈말처럼 들리거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 속에 진정성과 신뢰를 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속담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말이 부드럽고 기름칠처럼 매끄러울수록 그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부드럽고 매끄럽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담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상황에 맞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말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것은 대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를 할 때 혹은 고객과 소통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근한 말투나 비격식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딱딱하고 공식적인 말투도 대화의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말은 대화를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적절하게 다듬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다듬고 상대방이나 상황에 맞춰 말을 선택하는 능력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에서 말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말, 진정성이 담긴 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항상 기름칠한 말처럼 부드럽고 세련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소통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는 현대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로 신체적인 장애나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이 분야는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를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의 첫 번째 부분은 물리치료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물리치료는 다양한 물리적 기법을 통해 신체의 기능 회복과 통증 완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주요 목표는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며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치료적 기법들을 포함합니다. 운동요법, 열냉치료, 전기자극, 마사지, 수치료 등 이들 각각의 기법은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춰 선택적으로 사용됩니다. 물리치료의 핵심 원리는 신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즉, 물리치료는 몸이 회복하는 자연적인 과정을 촉진시키고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를 개선하는 운동을 통해 환자가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통증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환자가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물리치료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예방적 접근입니다. 물리치료는 단순히 치료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인 목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체중이나 불균형한 자세가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이를 교정하고 바른 자세와 균형 잡힌 운동을 유지하게 돕는 것입니다. 물리치료는 개인의 상태에 맞춰 매우 개인화된 치료 방법을 제공합니다. 각 환자의 신체 상태와 질병의 특성, 나이, 체력 수준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지므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요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을 당한 환자의 치료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요통을 가진 환자에게는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중심으로 한 치료가 필요하고 스포츠 부상 환자에게는 빠른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요법은 물리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 적합한 운동을 처방하여 환자가 스스로 근력을 키우고 체형을 교정하며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운동요법은 주로 스트레칭, 근력훈련, 유산소, 운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열치료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냉치료는 염증을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기법은 급성 통증이나 염증을 가진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한 직후에는 냉찜질을 통해 염증과 부종을 줄이고 만성적인 통증을 다룰 때는 열을 이용한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전기자극치료는 전기 신호를 사용해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전기자극은 특히 근육의 약화나 마비가 있는 환자에게 유용하며 신경자극을 통해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사지 요법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신체의 자연적인 회복을 돕는 기법입니다. 운동 후 피로를 풀거나 만성적인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치료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신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으로 수중에서 운동을 하거나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 특히 재활 초기 단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물리치료는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여 신체 기능의 회복과 통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치료는 또한 환자가 일상생활에서의 통증을 줄이고 장기적인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통증은 신체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대부분의 경우 신체의 이상을 알려주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통증이나 급성 통증이 지속될 경우 신체와 정신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는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증 관리는 환자의 상태와 원인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요구하며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의 경우 환자는 지속적인 고통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과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관리는 단지 신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넘어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통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신경계나 근육, 관절 등의 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요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이 점차 약화되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결국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관리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중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치료는 통증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통제, 항겸증제, 근육이완제 등이 사용됩니다. 약물치료는 급성 통증이나 염증성 질환에서 빠른 완화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존성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치료는 물리치료나 다른 비약물적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리치료는 통증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운동요법, 열냉치료, 전기자극 등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물리치료는 약물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증의 원인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운동요법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강화시켜서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요통이 있을 경우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열냉치료, 열과 냉을 사용하는 방법은 급성 및 만성 통증 관리에 모두 효과적입니다. 급성 염증이나 부상 후 냉찜질로 부종을 완화하고 만성 통증에는 열 치료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전기 자극 치료, 전기 자극 치료는 근육을 자극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신경통에 유용합니다. 통증은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통증 관리에서 심리적인 접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은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리적 치료 방법인 인지행동치료는 통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변화시키고 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의 기법도 통증을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 유효한 방법입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약물치료로 완화되지 않는 경우 통증차단주사나 신경차단술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특정 부위의 신경을 차단하여 통증 신호의 전달을 막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 차단은 주로 급성 통증이나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에 사용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통증이 너무 심각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한 경우 수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수적이며 통증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의학 외에도 다양한 대체 요법들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술,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요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요법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고 자연적인 치유력을 높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증 관리는 단일한 접근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심리적 치료, 대체 요법 등 다양한 기법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통증을 관리하고 환자의 회복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통증을 줄이고 환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는 단순히 각각의 기법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물리치료는 통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통증 관리 역시 물리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야의 통합적 접근은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가 결합될 때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통증 완화와 장기적인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의 다양한 기법은 통증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동이나 재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의 원인인 근육 약화나 관절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증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증 관리 기법들이 물리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면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관리하고 완화시키는 것이 물리치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심리적 접근을 통해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후 물리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만성 요통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가 결합된 접근이 중요합니다. 우선 환자가 겪고 있는 급성 통증을 약물치료나 열냉치료 등을 통해 완화시킨 후 물리치료에서 운동 요법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합니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환자는 즉각적인 통증 완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부상 후에는 빠른 회복이 중요합니다. 통증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치료와 재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물리치료를 통해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극 치료와 마사지로 통증을 줄이고 운동요법과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부위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 통합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때 통증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물리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는 만성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리치료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한 경우 물리치료 전에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냉찜질, 열치료로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해야 합니다. 이후 운동 요법과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하여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의 통합적 접근은 개별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맞춰 정교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물리치료사,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는 통증 관리 전문가가 초기 통증 완화를 담당하고 이후 물리치료사와 협력하여 재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가 통합된 접근에서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통증 정도, 근육의 상태, 관절의 가동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통증 완화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리적 접근 등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환자는 다르기 때문에 치료 계획 역시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급성 부상을 당한 환자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만성 통증 환자에게는 꾸준한 물리치료와 함께 심리적 접근을 통해 통증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급성 부상 환자에게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통증을 완화한 후 빠른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통합적 치료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는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므로 지속적으로 치료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물리치료에 집중하다가 통증이 완화되면 점차 운동 요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반응을 바탕으로 약물 치료나 통증 관리 방법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와 통증 관리의 통합적 접근은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제공합니다. 물리치료는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기능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통증 관리는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두 분야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될 때 환자는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치료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골목길 접어들 때
1: 베이징 시간 15: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행로는 낮의 기온은 아직 매우 높지만 일단 해가 지면 기온이 재빨리 내려간다. 그리해 밤이 되면 공기 중에 떠도는 수증기들이 찬 기류를 만나 작은 물방울들로 응결돼 꽃이나 나무, 풀의 이파리들의 하얀 이슬로 대롱대롱 맺힌다. 아침이 돼 아침 햇살이 비치면 티없이 맑고 투명한 이슬이 구슬처럼 반짝반짝 빛나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리해 백로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됐다. 사실 이슬은 초서절기부터 맺히기 시작하지만 백로절기에 이르러 그 특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24개의 절기 중 이슬이란 이름으로 명명된 절기는 흰 이슬을 지칭하는 백로와 찬 이슬을 지칭하는 할로 이렇게 두 개

의 절기다. 기러기는 대표적인 철새다. 기러기는 뱅도에 나무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늦게는 추분 절기에도 떠날 수가 있다. 기러기의 뒤를 따라 제비들도 따뜻하고 습연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다 잠든 깊은 밤, 달이 휘영청 밝은 때를 선택해 날아가며 그 속도도 엄청 빠르다. 철새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면 이곳에 남아있는 토새들도 월동 준비를 한다. 새들도 가을의 소슬한 기운을 느꼈는지 겨울에 먹을 식량을 비축하느라 바삐 보낸다. 이런 먹이는 주로 여러 가지 식물의 열매나 종자들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참으로 희한하다. 철새들이 나무로 떠난 후이면 우리 인간 철새들도 나무로 월동하러 떠난다. 철새들이 떠난 후면 이곳에 남은 인간 토새들도 월동 준비를 한다. 철새나 토새나 다 자기 나름의 생존 방식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으니 굳이 어느 방식이 좋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뱅로절개의 대표적인 식물은 개화나무다. 개수나무는 목질이 단단하고 생장 속도가 느리며 수명이 무려 5천년에 달한단다. 그리해 식물계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운다. 개수나무는 사시장철 푸르청청하고 음력 8, 9월에 꽃을 피우는데 꽃향기가 짙고 향기가 멀리까지 풍긴다. 추석은 당나라 초기에 시작된 명절로 송나라 때부터 민간에 대대적으로 확산됐고 명나라, 청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음력설과 대등한 중국의 주요한 명절로 자리매김했다. 음력 8월 15일이면 가을철이 이미 절반이 지나고 여러 가지 농작물과 과일들이 육속 성숙기에 이른다. 농민들은 그 해의 풍년을 경축하고 기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 중추날을 명절로 정한 것이다. 추석에는 월병을 먹는 것이 하나의 풍속이다.

봄에는 나른하고 가을에는 피곤하며 여름에는 절린다는 말이 있듯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뀐 후에는 항상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을철 피곤함은 정상일까요? 네, 사실 가을철 피곤함은 가을에 들어선 이후 신체 조정의 신호입니다. 종이에서는 가을에는 건조하고 조열이 기온을 소모하여 음을 상하게 하며 기온이 부족하면 팔다리에 힘이 없고 정신이 피로하며 음이 부족하면 입이 마르고 목이 마른다고 여깁니다. 이는 여름에 손실된 인체의 음진이 회복되지 않아서 내 음진과 양기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초소부터 추분 시절까지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크고 점심의 기온이 비교적 높으며 습기가 많아 비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비장은 주로 근육의 생기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쉽게 절리고 팔다리가 힘들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가을철 피곤함을 개선하려면 실내 습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네, 가습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환경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하면 네, 호흡기 방어 장벽의 정상적인 작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한데요. 네, 요가, 조깅, 팔금단 등 운동을 할 수 있고 약간의 땀이 나지만 힘들지 않을 정도가 좋습니다.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네, 점심에 적당히 낮잠을 자면 가을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음영수는 소량 여러 번 천천히 마셔야 하고 네, 끓인 물에 꿀을 첨가하여 배를 습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 사탕수수, 석류 등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참깨, 흰목이버섯, 참마 등 네, 폐를 맑게 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고추, 산초 등 매운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을에 접어들면서 많은 곳에서 가을에 먹는 제철 음식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가을의 최고 남새로 꼽히는 연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가을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은 건조함이며 가을 건조함은 폐의 음기를 손상시키기 쉽고 진액과 기혈이 부족하여 폐, 위, 신장 등 장기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폐기종, 만성 인두염, 안구 건조증,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식이요법의 관점에서 볼 때 가을에는 음을 윤택하게 하고 건조함을 다스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연근은 현재 음을 보양하고 열을 내리며 수분을 공급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좋은 처방입니다. 네,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연근의 영양적 특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에너지가 낮아 수중인삼이라고 불리며 아래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네, 식이섬유 100g당 불용성 섬유질이 2.2g에 달하여 대변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 함량이 비교적 높아 100g당 19mg이 함유되고 있으며 항산화, 면역력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광무질 칼륨 함량이 100g당 293mg이 함유되고 있어 바나나, 파슬리보다 높습니다. 연근은 칼륨 함량이 높은 대표적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의할 점은 연근을 생으로 먹으면 달고 차가우며 익혀 먹으면 달고 따뜻하여 네, 두 가지 먹는 방법의 효과가 다르고 이에 적합한 사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열을 내리고 건조함을 윤택하게 하고 냉혈 및 지혈 효능이 있습니다. 늦더위가 한창인 요즘 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건조함을 함께 느끼며 갈증이 나고 인후가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며 심한 사람들은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선한 연근의 즙을 마시면 고온에 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배즙, 사탕, 수수즙을 섞어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외에 생연근은 또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병으로 인한 위장출혈, 치질출혈, 코피, 각혈 등 경우 지나고 신선한 연근 주스를 마시면 지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이 허하고 위가 차가우며 설사를 잘하는 사람들과 임산부는 생으로 먹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익혀 먹을 경우에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네, 심혈을 보양할 수 있습니다. 연근을 삶으면 그 속성이 온화하고 보양 효율이 있어 특히 비장 건강에 좋고 식욕을 돋우며 심혈을 보양하며 소화와 지사 작용이 있어서 비장과 위장이 허하고 차가운 사람과 신체가 허약한 노인에게 적합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네, 중국의 유명한 고진 시리즈 중 55번째는 흐르는 세월과 함께 바깥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변해도 변함없는 민간의 이야기의 거장으로 불리는 옛 동네 주마입니다. 주마 고진은 여전히 어제의 질박함과 아늑함을 지킵니다. 6,700년 전에 명조 때 벌써 동네가 형성된 주마는 예로부터 교통이 편리해서 철도와 도로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곳은 사천성 소재지 청도에서 대도시 종경을 오가는 데 필히 거쳐야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했던 여쪽에 종경에서 출발해 주마에 이르면 마침 사람과 말이 모두 피곤해져 사람들은 이곳에 역참을 세웠고 그로부터 이곳에서 쉬어가는 사람들이 타지역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교류해 주마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입으로 자자손손 전해지면서 주마의 어제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주마는 구비문학의 고장이라는 미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마의 옛거리를 따라 100년 역사를 보유한 옛가게에 들어서면 옛건물의 처마는 불에 걸려 거머지고 기름때가 묻어 반들반들한 옛식탁이 놓여져 눈을 감으면 바삐 오가면서 손님을 접대하던 어젯날 가게 점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옛가게에서 나와 덜계단을 따라가면 4,500년 전에 세운 무대 건물인 성무희루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중국 최대 황실 정원인 북경 이화원의 무대 건물과 유사한 넓은 무대에 올라서면 무대 아래 모여 복적대는 인파가 보이는 듯합니다. 주마의 길가에는 반만 남은 석패방도 유구한 역사를 말해줍니다. 동네 로인에 의하면 원래 폐방의 곁에 문관은 가마에서 내리고 무관은 말에서 내려야 하는 가심석이 있었는데 오늘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2006년에 주마의 민간 이야기는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주마 민간 이야기의 대표인 위현덕은 14살부터 부친과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면서 민간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해방 후 고향에 돌아온 유현덕은 자신이 들은 민간 이야기 중에서 사천에 특색이 있는 이야기 1,500여 건을 정리해 주마의 민간 이야기를 풍부히 했고 주마 구비문학의 대표로 부상했습니다. 주마의 민간 이야기는 내용이 풍부하고 장르가 다양하며 양이 엄청나고 기술자가 많습니다. 주마의 민간 이야기는 신화에 관한 전설, 풍물에 관한 이야기, 동식물에 대한 전설, 민속 전설, 생활 이야기 등으로 다양합니다.

주마에서 또한 벌거리는 그 어디에서나 피어나는 복숭아 꽃입니다. 꽃피는 3월이 되면 끝간데 없이 넓은 산과 벌에 복숭아 꽃이 만발해 구석을 거닐면 주마 간산의 뜻을 가진 주마 관화라는 고사성어의 의미가 스스로 터득됩니다. 주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숭아꽃 명소는 금마천의 복숭아림입니다. 기복을 이룬 온산에 가득한 복숭아꽃이 싱그러운 향기를 뿜어 꽃의 바다에 서면 그림 속에 들어선 듯합니다. 노천 무대에서 위현덕 로인이 들려주는 민간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서만 나는 토닭과 싱싱한 야채로 만든 음식을 먹고 복숭아 꽃 속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은 주마에서만 가능한 선인의

종경시 령성구에 위치한 주마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종경의 모든 버스 터미널에서 주마행 버스가 있어 20km 거리의 주마에 쉽게 이를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나는 낯선 곳에 지금 서 있어. 정신없이 걷고 뛰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 뭐 상관없어.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강순옥 작사, 황명월 작곡, 허경남의 노래로 내 마음 너와 함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눈 감으며 떠오르는 내 고향 도매 산골, 나를 낳아 키워준 정다운 고향 땅아. 타향에서 수십 년 내 얼굴 주름져도 너의 모습 화폭마냥 내 마음에 남아있네. 아, 어머니 품소 같은 내 고향,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고향길아. 내 고향의 산과들이 눈앞에 역력한데 봄이 오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김을 메어 풍년든 가을에는 집집마다 웃음꽃 피네. 과원향기 하늘 가득 사원들 노래도 높아. 아, 변모된 내 고향 모습 그려보며 내 노래도 함께 합쳐 산간에 올려가라. 아, 내 사랑 어머니 품아 정든 땅아. 너를 찾아 내 간다고 나는 새야 전에 타오. 나는 새야.

0: 이번 주엔 강순옥 작사, 황명월 작곡, 허경남의 노래 내 마음 너와 함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10만 부에 달하는 자소 재배 기지를 보유한 화남현은 지역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전체 사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종 선정 단계부터 심층 가공을 목표로 삼았으며 10만 무 규모의 대규모 재배 기지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이자 특수 품종 시험 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랭지 흑토의 큰 일교차라는 자연 조건을 활용해 기름 짜기용, 정유 추출용 등 여러 맞춤형 자소 품종을 목표에 맞춰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소밭은 가공 공장과 바로 이어져 있어 한 장의 자소잎이 가치를 전환하는 과정을 현지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합촌 자소 재배기지 기술자 장서 씨는 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단면 자소 품종을 도입했으며 1년간 포장 순화 재배를 거쳐 로즈마린산 함량이 풍부한 품종으로 키워냈습니다. 화남현은 자소를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력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현내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가족농장이 주변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끌었으며 많은 주민이 산업단지에 취업해 누적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현재 화남현의 자소 신연간 생산량은 만 톤에 이릅니다. 자소 산업단지에는 여러 심층 가공 기업이 모여들어 산업연간 생산액은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자소잎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소 재배 시범원은 재배, 관광, 수확 체험 기능을 결합하고 30대원, 향양호 관광지와 연계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소 향주머니, 합향구슬 등 문화창의 상품도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농업 및 관광 융합 산업 사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 취날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이 여름방학 기간 입국 관광객이 많이 찾은 도시 앞 2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여름에는

트렌드는 체류형 여행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더위를 피해 부모님과 자녀를 시원한 도시로 보내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도가 숙박 플랫폼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7일 이상 연속 숙박 예약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15일 이상 장기 숙박은 30% 늘었습니다. 흑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 강령에는 첨단 농업, 녹색 농업, 품질 농업, 브랜드 농업을 통합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습니다. 흙토 속에 묻힌 우수 농산물을 어떻게 시장을 여는 금빛 명함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는 농업 강성 건설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맞춤형 농업 발전 사슬에서 재배와 사육이 0에서 1로의 물질적 창조에 해당한다면 브랜드 구축은 1에서 N으로의 가치 도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금에 내놓으니 이따와 같은 지역 브랜드부터 교부대원 같은 기업 브랜드 그리고 송극 랑드 거위 같은 특색 브랜드까지 우리 성에서는 생산 중심 사고에서 브랜드 중심 사고로 생산 론리에서 시장 론리로의 농업산업 변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손극현 북콘견 농업발전유한회사의 거위 축사에는 랑드 거위대가 모여 있습니다. 옆 가공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거위간, 훈제 거위 등 가공 제품을 포장해 전국 각지로 발송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송극현은 자금 2,717만 원을 통합해 4개월 만에 랑드 거위 전사슬 산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랑드 거위 브랜드 육성을 위해 송극현은 농업산업 발전 지원 정책과 축산업 발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새끼 거위, 출하, 축사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육농가에 무료 보험을 가입해주며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배포, 현장 견학,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사육 인력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송극현은 국내 단일 규모 최대의 랑드 거위간 생산 기지를 조성했으며 2025년 한 해 30만 필천 500마리의 랑드 거위 사육으로 5,300만 원의 생산액을 올렸습니다. 신선한 랑드 거위는 손극식 오리고기 및 거위 요리로 가공되고 거위간은 정밀 가공을 거쳐 고급 레드와인 거위간, 청주 거위간, 초콜릿 거위간 등으로 변신합니다. 거위 기름은 정제돼 식용유와 화장품 원료로 재탄생됩니다. 현재 다양한 거위 제품이 시장에 선보이며 손극 랑드 거위의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해, 북경, 산동, 안휘, 광동, 복건, 사천, 길림 등 전국 각지 상인들이 손극현을 찾아 거위간과 부산물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흑룡강 덕옥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는 초기 1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공장에서 출발해 해외 독점 기업들의 장벽을 잇따라 허물며 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흑토의 뿌리를 내린 농기계 작은 거인 기업은 농사일을 더 쉽고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 힘써왔습니다. 외관상 공장에 있는 제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더곡지능형 파종기는 최신 세대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하지만 파종기의 전자제어 시스템에는 이미 새로운 두뇌가 장착돼 더 빠르게 달리고 더 정확하게 파종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일부러 토질이 복잡한 까다로운 땅을 골라 고속 파종의 한계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내년 봄에 출시될 신형 모델의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엔지니어들은 곧바로 실험실로 돌아와 현장에서 확보한 수백 개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증하고 최적화했습니다. 이곳은 더곡의 최강 두뇌이자 수입 독점을 깨는 주요 전장이기도 합니다. 한때 목을 조이는 핵심 부품들이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더곡 국산 스마트 전동 파종기는 판매량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특허 11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로국제요트대회가 일전 무원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중로 양국에서 온 80명의 선수와 20척의 요트가 화하 동극, 흑룡강 기슭에 모여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스포츠 융합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요트 경기는 어민부두만 해역에서 진행됐으며 표지선을 따라 시간을 측정하는 경쟁 레이스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요트 대회는 장소전과 국경 간 레이스 두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9월 4일에는 65km 국경강 횡단 장거리 항해

레이스가 공식 개최됐습니다. 요트팀은 무원통상구에서 출발해 중로 국경강을 따라 러시아 하바롭스크 통상구까지 항행하며 팀의 장거리 내구력과 종합항해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중로 국경 지역의 인문교류와 스포츠 협력을 촉진하며 새로운 시대 중로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에 생생하고 따뜻한 민간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5차 5개년 계획 출발 시리즈 주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체육총국 고지단 국장을 초청해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스포츠 강국 건설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고지단 국장은 15차 5개년 계획 시기 계속해서 인민의 수요를 지향해 전민 건강증진 국가전략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전민 건강증진 공공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1인당 스포츠 시설 면적을 약 4평방미터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을 약 40%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지나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호복순 연출 황권학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효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림도정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여영택의 하숙집을 찾았다.
1: 도정씨.
2: 영택씨.
0: 조그마한 하숙집 방 안에서 그들은 밤이 깊도록 얘기를 주고받았다. 희미한 전등불 아래서 여영택은 도정의 손을 꼭 잡고 애틋한 눈길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1: 도정씨,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주겠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소?
0: 림도정은 야릇한 정열로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는 저도 모르게 여영택의 손을 꼭 쥐면서 머리를 그의 어깨에 갖다 댄다.

0: 림도정이 왕효연의 집에 머무른 지 어느새 보름 정도 지났다.
1: 도정이, 왜 그렇게 수심에 잠겨 있어요? 얼른 밥 먹어요. 반찬도 줍고. 여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2: 네.
3: 아버지, 제가 부탁한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정의 일자리 말이에요.
4: 그게 너희들도 알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구나. 대학 졸업생이나 전문 인재들도 상당한 소개가 없으면 직업을 얻기 힘든데, 하물며 도정이 같은 어린 처녀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냐?
3: 하긴 그래요. 어렵긴 하죠. 도정아, 우리가 계속 알아봐 줄 테니까 너무 조급해 말어, 응?
1: 그래, 도정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해도 부담 가지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걱정 말아요, 응?
4: 효연이 어머니 말이 맞아요, 도정이. 요즘 세월엔 나쁜 놈들이 많으니 혼자 나가 다니지 말아요. 위험해요.
2: 네, 알겠어요. 이 큰 북평에서 일자리 하나 얻기 이리 힘들 줄 몰랐어요. 전 정말 무능해요.
1: 아유, 그런 생각 말아요. 먼저 밥부터 먹어요.

0: 도종아, 어디로 가?
1: 혀연아, 학교에서 오는 길이니?
0: 그래, 넌? 가방까지 옆구리에 끼고 어디로 가는 거야?
1: 혀연아, 이거 봐. 나 서실버라는 신문에서 젊은 가정교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를 봤어. 조건을 보니 알맞는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0: 그래? 응. 성공하길 바란다. 만일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일찍 돌아와야 돼.
1: 응, 알았어.
2: 도정은 쑥스러운 웃음으로 효연이와 작별하고 광고에 밝혀있는 주소대로 찾아갔다. 뻘건 소슬대문을 세운 큰 저택에 도착한 림도정은 일본식 풍치가 나는 화려한 객실로 안내되었다.
3: 나으리, 면접 보러 온 가정교원입니다.
4: 그래, 알았어. 가봐.
3: 아, 네.
4: 아가씨, 앉으세요. 이 차를 드시면서 천천히 얘기하죠.
3: 네.
4: 아가씨, 나이가 몇이에요?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요?
2: 나을이라는 사람은 대굴대굴하고 흐리멍텅한 눈알을 굴리며 림도정을 아래우로 훑어봤다. 신노란 금이빨을 드러내며 꼬치꼬치 캐요묻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많이 불쾌했지만 림도정은 꾹 참고 물어보는데 모두 대답했다.
1: 근데요, 학생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 학년이죠? 무슨 과목을 배우려 합니까?
4: 아가씨, 매우 좋수다. 좋아. 우리 색시와 아이들은 아직 본국에, 알겠소까? 대일본 제국에 있단 말이오. 아가씨는 우선 나를 가르쳐줘. 돈 많이 많이 주겠어.
1: 전 학생을 가르치러 왔어요. 저에게 맞지 않은 것 같으니 그럼 이만.
4: 아가씨, 가지 말고 말을 마저 들어야지. 어차피 누구를 가르치나 모두 돈을 벌기 위한 거잖소. 나를 가르치면 돈을 더 많이 많이 주겠어.
1: 이거 놔요. 비켜요.
2: 음흉한 웃음으로 치근대는 그 사람을 활 밀쳐낸 림도정은 그 길로 곧바로 여영택을 찾아갔다.
5: 도정씨, 이 시간이 어떻게...
6: 영택씨...
5: 도정씨, 어떻게 된 일이오? 말을 해보. 내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소?
6: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조금 있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5: 자, 물을 마시면서 진정 좀 하.
6: 영택 씨, 난 우리 중국이 도마 위에 얼은 고기 덩어리 같은 운명에 처했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강도놈들이 사처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영태 씨, 난 예전에 운수라는 걸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믿지 않을래요. 난 내 운명과 싸워보겠어요. 나라고 영원히 앞날을 개척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5: 도정 씨,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해?
6: 영태 씨, 제가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0: 도정씨, 내 말을 나무라지 말고 잘 들어보. 우리 둘의 사이가 사이니 만큼 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당신이 이렇게 망탕 돌아다니는 건 아주 위태로운 일이오. 이 사회에서 당신보다 재간과 경력이 많은 남자들도 참패를 당하는 판이오. 그런데 당신은 굴레벗은 망아지같이 여기저기 자꾸만 돌아다니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리상은 리상이고 현실은 현실이오. 그렇게 돌아다니다간 조만간 기진맥진할 거요.
1: 아니, 영택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도정씨, 내가 몇 번을 말했소. 이 집에 옮겨와서 같이 살자고. 벌써 열 번째로 간청을 하오. 생각해보. 우리가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소. 난 학교에 갔다 오면 당신이 손수 만든 밥을 먹을 테고, 당신이 좋아하는 문학은 내가 도와주고, 시도 내가 고쳐주겠소. 집에서 부쳐오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만 아껴 쓰면 우리 둘이 생활할 수는 있어. 아, 눈앞에 행복의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제멋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처마 밑에 들어가려고 하오?
1: 영태씨, 당신은 어쩜 이렇게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남의 처마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럼 당신과 같이 있는 건 남의 처마 밑이 아니란 말인가요? 나한테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이 정말 의심스러워요. 남의 위급한 처지를 악용해서 정말.
0: 아니, 아니, 도정씨, 난 절대 그런 뜻이 아니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겠어. 난 당신이 있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요.

0: 림도정은 결국 또 사랑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하지만 너무 빨리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터라 함께 살자는 여영택의 청을 계속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여영택의 하숙집 림도정이 찾아온다.
1: 영택씨.
2: 도정씨 왔어?
1: 영택씨 어떻게 된 일인가요? 며칠 동안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면서요. 왜 이렇게 갑자기 알아눕게 됐어요? 열이 나요? 어디 봐요.
2: 도정씨 여기 좀 앉소.
1: 아, 그대로 누워있어요. 일어나지 마요.
2: 일어나서 도정씨와 마주 앉아 말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맥이 안 나는구만.
1: 어디 아픈가요? 어쩌다 이렇게.
2: 도정씨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픈지 나도 모르겠어.
1: 가슴이 아프다고요? 무엇 때문인가요?
2: 그 얘기는 해서 뭘 하겠어?
1: 아니에요. 전 꼭 알아야겠어요. 용택 씨가 이렇게 알아 누웠는데 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이러지 말고 말해주세요, 용택 씨.
2: 도정 씨, 진정을 말해줘.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1: 네?
2: 나란 인간이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다고. 똑바로 찍어서 말해줘.
1: 아니에요, 영택씨. 그럼 저 때문에 이렇게 들어 누웠단 말이에요?
0: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여영택이 도정이 손목을 힘껏 부여잡는다.
2: 당신이 내 곁에 없으면 내 생명은 황든 나뭇잎처럼 인자시 되고 말 것이요. 도정씨 나를 살려줘. 당신이 없으면 나 정말 살아갈 수 없어.
1: 영택씨 미안해요.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영택씨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게 처음으로 사랑이란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 사람이에요.
2: 도정씨.
0: 눈물과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림도정은 여영택의 요구를 들어주어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0: 여영택의 집으로 옮겨가기 전날 밤, 짐을 다 꾸리고 난 도정은 진정을 떠나는 딸 마냥 왕효연의 손을 꼭 잡고 마주 앉았다.
1: 효연아, 난 어쩐지 무서워. 내일부터 다른 생활을 하게 됐어. 그렇게 할 수밖에 더 다른 방법이 없었어. 하지만 넌 얼마나 좋아. 마음껏 공부를 해서 너의 리상이 실현될 수 있으니 난 너의 꿈이 실현되길 축복해.
2: 도정아, 넌 나보다 용감하고 대단해. 가정에서나 생활에서나 말이야. 난 늘 너의 생각을 찬성해왔지. 그런데 한 가지, 난 왠지 여용택이란 사람이 좀 믿어지지 않더라. 너 그 사람 잘 알아? 정말 그 사람을 믿고 갈 수 있어? 보증해?
1: 효연아, 넌 룡대를 갖추고 꽃자동차를 타야만 버증이 된다고 보니? 난 그런 뇌의 풍습이 싫어.
2: 그러다가 여영택이 널 버리게 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1: 내가 무슨 그 남자 부속물도 아닌데 떨어지면 못 살라고? 게다가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버려? 아마 넌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거야.
2: 좋아, 도정아.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진심으로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1: 고마워, 효연아.
0: 왕효연의 집에서 나온 림도정은 여영택과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중국식 셋집에 그리 크지 않은 두 칸방은 매우 알뜰하게 거두어져 있었다. 여영택은 학교 가기 전이면 도정이를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도정이 차려놓은 밥상을 마주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 밥이 다 됐어?
1: 네.
3: 구수하네. 달걀 볶음도 있고, 곤떡도 있고, 참 좋소.
1: 떡은 어쩌다 구워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3: 도정 씨가 한 음식이라면 난 다 맛있어. 집에 오면 이렇게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고 사랑하는 도정 씨가 기다리고 있으니 난 정말 행복하.
1: 영택 씨, 당신은 대학생이니까 책도 읽고 할 일도 많지만 난 이게 무슨 생활인지 모르겠어요.
3: 아니, 무슨 생활이라니? 이게 바로 행복한 생활이 아니요. 우리가 꿈꾸던 생활이잖소.
1: 당신한테야 그렇겠지만 난 아니에요. 물론 영택 씨가 나를 따뜻이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서 비할 수 없이 행복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3: 뭐가 불안하? 내 보기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한데. 아, 그래, 당신은 뭘 하고 싶소?
1: 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요. 사회에 나가서 떳떳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3: 난 반대하진 않소. 여자들이 부엌에서 해방될 것을 조장해온 사람이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요?

드라마 청춘의 노래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호복순 연출 황권학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왕효연의 집에서 나온 림도정은 여영택과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 중국식 셋집에 그리 크지 않은 두 칸방은 매우 알뜰하게 거두어져 있었다.
1: 영택 씨, 당신은 대학생이니까 책도 읽고 할 일도 많지만 난 이게 무슨 생활인지 모르겠어요.
2: 아니, 무슨 생활이라니? 이게 바로 행복한 생활이 아니요. 우리가 꿈꾸던 생활이잖소.
1: 당신한테야 그렇겠지만 난 아니에요. 물론 영택 씨가 나를 따뜻이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서 비할 수 없이 행복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2: 뭐가 불안하? 내 보기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한데. 아 그래, 당신은 뭘 하고 싶소?
1: 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어요. 사회에 나가서 떳떳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2: 난 반대하진 않소. 여자들이 부엌에서 해방될 것을 주장해온 사람이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요? 우리 학교 많은 교수 부인들은 다 대학 졸업생이나 외국 유학생 출신인데도 집에서 남편을 섬기고 애들을 돌보면서 잘 살고 있어. 좀 갑갑하면 난로와 자료나 정리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요리법이나 바느질이라도 배워. 우리도 이제 식구가 늘어날 텐데 안 그렇소?
1: 당신은 왜 맨날 그 말만 하세요? 그전에 우리가 북다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당신의 정신세계는 아주 풍부했어요. 인생이나 예술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정말 풍부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일 먹는 말, 애기 낳는 말, 이런 말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이런 데 있지 않다고요.
2: 알았어. 당신이 정글이 하고 싶다면 생각대로 해보.
0: 림도정이 앵돌아지자 여영택은 반죽 좋게 웃으며 그를 달랬다. 아무리 애를 써봤자 림도정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을 거라고 여영택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책상 앞에 마주 앉은 여영택이 책을 들여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1: 영택 씨, 나 할 말 있어요.
2: 어? 무슨 말인데?
1: 나 일자리를 구했어요.
2: 뭐라고? 일자리를 구했다고? 무슨 일인데?
1: 내 동창생 리영매라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서당거리 어느 서점의 지배인이래요. 서점 점원이 필요하다면서 나보고 생각 있으면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2: 벌써 약속까지 다 잡았단 말이오?
1: 네.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내가 일하러 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당신 부담도 덜고 좋을 텐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했잖아요.
2: 도정씨, 난 소소파. 난 이제 한 해만 더 있으면 졸업이요. 난 우리 둘의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어. 요즘은 난 도서관에 가서 국어연구에 관한 책들을 파고드는 중이요. 졸업하면 그쪽으로 직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내 생각엔 문제 없을 것 같소.
1: 졸업한 후의 방향까지 다 생각해놓았으니 좋은 일이죠. 난 영택 씨를 지지해요.
2: 그렇지. 내가 취직을 하면 우리 생활도 더 펴일 거요.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겠다니 마음이 안 좋구만. 아, 그깟 조그만 서점이 소문 그걸 꼭 해야겠소?
1: 난 정말 영택 씨를 알고도 모르겠어요. 여성 독립을 주장할 땐 언제고 내가 나가 일을 하겠다니 이토록 반대해요? 아무튼 난 이미 대답을 했으니 꼭 나가봐야겠어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2: 아니,
0: 여영택의 반대에도 아랑곳 없이 림도정은 곧바로 서점에 찾아가 점원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성취감은 생각처럼 오래가지 못했다. 림도정이 일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던 날.
3: 아이, 새로운 아가씨 뭐래요?
1: 아, 책을 사시겠어요? 어떤 책이 필요한지 얘기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4: 아이고, 친절하기도 해라. 아가씨, 우리 친구들이 예쁜 아가씨를 위해서 시를 한 수 주었는데 어디 한번 들어볼라오?
5: 아, 지금 바로 읊어주지. 에이, 친구들 시작해보자고.
3: 아, 이곳 서점은 정말 좋아라. 고운 점원을 새로 들였지. 네.
4: 내게 한번 입맞춰주렴아.
5: 십자나치 사과도 1원을 줄게.
1: 쏙 꺼지지 못해요?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쁜 아가씨가 화를 내면 못쓰지. 우리 친구들이 아가씨를 위해 시까지 써줬는데 아가씨는 뭘 주려.
1: 건달놈들, 어서 쏙 물러가지 못해? 꺼져! 꺼져!
0: 본이 치밀어 온몸을 바르르 떨던 림도정은 그 길로 지배인을 찾아가 사직을 고하고 말았다. 새 책을 보는 재미에 홀려 시작한

0: 첫날부터 점차 심심해지던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건달놈들의 집적거림에 화가 나 이를 뿌려치기까지는 정확히 한 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로임 한 푼 못 받고 수모만 당한 림도정은 며칠 동안 여영택의 앞에서 머리조차 들 수 없었다. 여영택은 그런 림도정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은근 좋아했다.
1: 영택 씨, 오늘은 잠깐 친구 만나러 갔다 오겠어요.
2: 그러, 집에만 있는 게 갑갑하면 친구를 만나 한달로 하는 것도 좋지. 그런데 친구 누구?
1: 중학시절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인데 진이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식을 들었는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대요. 집에 와보라고 해서 한번 방문해 보려고요.
2: 아, 좋지. 다녀오.

0: 도정아. 도정아, 어서 와. 이게 얼마 만이니?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1: 이어야, 넌 몰라보길 변했구나. 파마머리에 비단꽃이네. 학생 시절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 부자집 마음이 다르긴 다르구나.
0: 너는 그대로인 것 같아. 응. 여전히 순수하고 단정한 모습이네. 아, 얼른 앉아. 응. 어멈, 차를 따라줘요. 귀한 손님이 왔어요.
2: 네, 어서 와요. 인첨 차를 따라올게요.
1: 고마워요.
0: 도정아, 앉아.
1: 이어야, 너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더니 듣던 대로구나. 집도 참 으리으리하네.
0: 난 고중을 졸업하고 외사 첫언니 중매로 반선생하고 결혼을 했단다. 우리 남편이지. 그 사람은 남계대학 출신이고 지금은 염협은행 부지배인으로 있어. 이 집은 우리 신혼집인데 가구를 사는 데만 2,000원이 넘어들었단다. 도정아, 우리 남편 말이야 성격이 참 좋아. 퇴근하면 집에 꺽꺽 들어오고 내가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주거든. 아참, 우리 애기 못 봤지?
3: 애기? 응. 위어야, 너 엄마 된 거야?
0: 그래. 어머, 우리 베이비 안고 나와요.
2: 네.
0: 도정아, 듣자니 넌 대학생하고 산다던데 정말이야?
1: 그래.
0: 너같이 고운 얼굴로 더 좋은 사람 만나면 허강할 수 있는데 넌 왜 그런 생각을 못하니? 학교 다닐 땐 난 너보다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 베이비, 우리 애 아버지인.
3: 그만해, 위어야. 너 정말 빨리 더 변했구나. 어? 너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그때 우리는 암흑사회를 저주하면서 죽어도 청백을 지키자고 약속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날 학교도 안 보내고 부잣집에 시집가라고 할 때 넌 마구 울면서 내 편을 들어줬어. 그런데 겨우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는데 너도 나를 부잣집에 시집가라고 권하는구나. 부잣집이 그렇게 좋아?
0: 아니야, 도정아, 나 그런 뜻이 아니고.
2: 마님, 베이비 왔어요. 이모, 우리 베이비 보세요.
0: 됐어요. 베이비를 도로 방에 안고 가세요, 어멈.
2: 아, 네.
0: 도정아, 오해하지 마라. 넌 학교 때 일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구나. 어렸을 때 환상인데. 그리고 난 너를 꼭 부잣집에 시집가라는 건 아니야. 그건 네 자유니까. 내 생각엔 그저 사람이란 좀 실제적이어야 한단 말이지 뭐.
1: 됐어, 위어야, 우리 그만하자. 넌 너의 삶이 있으니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지.

0: 나 그만 갈게.
1: 위여와의 만남은 어색하고 불쾌한 기운 속에서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다. 시간이 흘러 설명자를 앞둔 어느 논보라치는 일요일, 여영택의 집.
0: 영택 씨 왔어요?
2: 도정 씨, 내가 뭘 사왔나 보.
0: 뭐예요?
2: 자, 오리고기 튀김, 돼지고기 절임, 그리고 자, 명품 술까지.
0: 이렇게 많은 걸 뭐하러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요? 아직 설도 며칠이나 남았는데.
2: 오늘 귀한 손님이 올 거요. 방을 좀 거둬. 이걸로 한상 푸짐히 차려. 나 오늘 한잔 해야겠어.
0: 손님이 온다고요? 말도 없이 갑자기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2: 도정씨, 내 손 좀 쥐어보. 이 추운 날 이 많은 음식들을 사오느라 손이 꽁꽁 얼었어. 자, 이 얼굴도 만져보. 얼음장이 됐지. 도정씨가 녹여주지 않으니 도저히 녹지를 않는구만.
0: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그런데 대체 누가 오길래 이렇게 열안을 떨어요?
2: 이제 보면 곧 알게 될 거요. 우리에게 큰 덕을 남겨줄 사람이요. 친절하게 대접해요. 아, 만두도 데우고. 그 도자기 꽃부도 꺼내놓소. 그런 골동품은 바로 오늘 같은 날에 써야지.
1: 림도정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채 여영택과 손을 맞춰 집을 정리하고 안주상을 차리기에 바삐 보냈다.
3: 양장말 여도련님이 계신가요?
0: 누구세요? 여기가 여영택의 집이에요.
3: 아가씨는 이시오. 그 여도련님은 계시오?
0: 네, 있어요. 날씨도 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1: 림도정이 추위에 와들와들 떠는 로인을 안으로 청하려는데 어느새 여영택이 문가에 다가와 묻는다.
2: 누굴 찾아요?
3: 아유, 도련님 여기 계신소. 참 찾기 힘들었소다.
0: 로이님, 옷이 눈투성이가 됐군요. 어서 털고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2: 아니, 아니, 잠깐. 당신은 누군데 날 찾아왔소?
3: 도련님, 날 모르겠소? 도련님 근대 맞은편에 살던 위삼늙은이요.
2: 오, 위삼늙은이.
0: 누구예요?
2: 우리 소작인이요.
0: 아, 네. 아직 밥도 못 드셨죠? 이제 우리와 같이.
2: 아, 아니, 아니. 아, 도정씨, 우리 아직 밥상을 차리자면 멀었으니 도정씨가 수고스러운 대로 저 앞에 빵집에 가서 빵 하나 사오려.
0: 네? 빵이요?
1: 림도정은 로인을 집안에 들여 화로불이라도 쬐게 하고 싶었으나 여영택이 문을 가로막고 눈짓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빵집에 가서 빵 하나를 사다 로인에게 건넸다.
0: 로인님, 이 빵을 잡수세요.
3: 아유, 고마워요. 아가씨는 우리 마을에 와서 글을 가르치던 림선생이 아닌가요?
0: 네, 로인님, 절 알아보시겠어요?
3: 아유, 알아보고 말고. 우리 마손자 녀석이 선생님한테서 배우는걸요. 그 앤 집에 와서 늘 림선생이 좋다고 그를 잘 가르쳐주더라고 이보수다.
2: 그나저나 위상경강, 무슨 일 있어 날 찾아왔어? 어서 말해야지. 난 학교에 나가봐야.
3: 도련님, 도련님은 글을 읽은 분이니 모든 걸 다 아시리다. 내가 도련님 내 동켠 짐펄떼기를 붙이고 있지 않았소? 아, 그런데 영거퍼 3년째나 물이 나서 종자도 거두지 못해. 우리 노친네는 굶어 죽고 어복이 그 애도 굶어 죽게 생기 알 수 없이 병정으로 나가고 말았수다. 집에는 나하고 손자 녀석 둘이 남았소. 어복인 우리 옹대는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가 있는지 전부 소식이다.
2: 저 령가, 도대체 무슨 일로 왔어? 일이 없으면 난 그만 가겠소.
3: 잠깐만 도련님, 이제 몇 마디만 더 하려고. 도련님, 가난뱅이는 정말 살 길이 없수다. 도련님 아버님은 밀린 도서를 재촉하고 저 어복인 북평 장신점에 있다고 편지를 보내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성해서 겨우 려비 사원을 구워서 찾아갔더니만 그 애가 딴 데로 떨었다는 게 아니요. 원체 그 애한테서 돌을 좀 타가지고 가서 도서도 바치고 밥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2: 이상령아, 자, 너무 상심하지 마. 어? 돌아갈 여비가 없다는 말이지. 내가 이른을 줄 테니 딴 데 가서 좀 더 마련해가지고 빨리 집에 돌아가.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여덟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10만 부에 달하는 자소 재배 기지를 보유한 화남현은 지역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전체 사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종 선정 단계부터 심층 가공을 목표로 삼았으며 10만 무 규모의 대규모 재배 기지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이자 특수 품종 시험 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랭지 흑토의 큰 일교차라는 자연 조건을 활용해 기름 짜기용, 정유 추출용 등 여러 맞춤형 자소 품종을 목표에 맞춰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소밭은 가공 공장과 바로 이어져 있어 한 장의 자소잎이 가치를 전환하는 과정을 현지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합촌 자소 재배기지 기술자 장서 씨는 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단면 자소 품종을 도입했으며 1년간 포장 순화 재배를 거쳐 로즈마린산 함량이 풍부한 품종으로 키워냈습니다. 화남현은 자소를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력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현내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가족농장이 주변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끌었으며 많은 주민이 산업단지에 취업해 누적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현재 화남현의 자소 신연간 생산량은 만 톤에 이릅니다. 자소 산업단지에는 여러 심층 가공 기업이 모여들어 산업연간 생산액은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자소잎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소 재배 시범원은 재배, 관광, 수확 체험 기능을 결합하고 30대원, 향양호 관광지와 연계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소 향주머니, 합향구슬 등 문화창의 상품도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농업 및 관광 융합 산업 사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 취날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이 여름방학 기간 입국 관광객이 많이 찾은 도시 앞 2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여름에는 중국 문화에 푹 빠지기 현상이 유행하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더위를 피해 중국을 찾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방문객 출신 국가는 말레이시아, 미국, 몽골, 인도네시아, 캐나다,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순으로 집계됐으며 스웨덴은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고 그리스와 칠레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가장 두드러진 소비 트렌드는 체류형 여행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더위를 피해 부모님과 자녀를 시원한 도시로 보내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도가 숙박 플랫폼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7일 이상 연속 숙박 예약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15일 이상 장기 숙박은 30% 늘었습니다. 흑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 강령에는 첨단 농업, 녹색 농업, 품질 농업, 브랜드 농업을 통합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습니다. 흑토 속에 묻힌 우수 농산물을 어떻게 시장을 여는 금빛 명함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는 농업 강성 건설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맞춤형 농업 발전 사슬에서 재배와 사육이 0에서 1로의 물질적 창조에 해당한다면 브랜드 구축은 1에서 N으로의 가치 도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금에 내놓으니 이따와 같은 지역 브랜드부터 교부대원 같은 기업 브랜드 그리고 송극 랑드 거위 같은 특색 브랜드까지 우리 성에서는 생산 중심 사고에서 브랜드 중심 사고로 생산 론리에서 시장 론리로의 농업산업 변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손극현 북콘견농업발전유한회사의 거위 축사에는 랑드 거위대가 모여 있습니다. 옆 가공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거위간, 훈제 거위 등 가공 제품을 포장해 전국 각지로 발송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송극현은 자금 2,717만 원을 통합해 4개월 만에 랑드 거위 전사슬 산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랑드 거위 브랜드 육성을 위해 송극현은 농업산업 발전 지원 정책과 축산업 발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새끼 거위, 출하, 축사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육농가에 무료 보험을 가입해주며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배포, 현장 견학,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사육 인력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송극현은 국내 단일 규모 최대의 랑드 거위간 생산기지를 조성했으며 2020
5년 한 해 30만 7,500마리의 랑드 거위 사육으로 5,300만 원의 생산액을 올렸습니다. 신선한 랑드 거위는 손극식 오리고기 및 거위 요리로 가공되고 거위간은 정밀 가공을 거쳐 고급 레드와인 거위간, 청주 거위간, 초콜릿 거위간 등으로 변신합니다. 거위 기름은 정제돼 식용유와 화장품 원료로 재탄생됩니다. 현재 다양한 거위 제품이 시장에 선보이며 손극 랑드 거위의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해, 북경, 산동, 안휘, 광동, 복근, 사천, 길림 등 전국 각지 상인들이 손극현을 찾아 거위간과 부산물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흑룡강 더국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는 초기 1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공장에서 출발해 해외 독점 기업들의 장벽을 잇따라 허물며 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합니다.

진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흑토의 뿌리를 내린 농기계 작은 거인 기업은 농사일을 더 쉽고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 힘써왔습니다. 외관상 공장에 있는 제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더곡지능형 파종기는 최신 세대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하지만 파종기의 전자제어 시스템에는 이미 새로운 두뇌가 장착돼 더 빠르게 달리고 더 정확하게 파종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일부러 토질이 복잡한 까다로운 땅을 골라 고속 파종의 한계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내년 봄에 출시될 신형 모델의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엔지니어들은 곧바로 실험실로 돌아와 현장에서 확보한 수백 개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증하고 최적화했습니다. 이곳은 더곡의 최강 두뇌이자 수입 독점을 깨는 주요 전장이기도 합니다. 한때 목을 조이는 핵심 부품들이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더곡 국산 스마트 전동 파종기는 판매량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특허 11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로 국제 요트 대회가 일전 무원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중로 양국에서 온 80명의 선수와 20척의 요트가 화하 동극, 흑룡강 기슭에 모여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스포츠 융합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요트 경기는 어민부두만 해역에서 진행됐으며 표지선을 따라 시간을 측정하는 경쟁 레이스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요트 대회는 장소전과 국경 간 레이스 두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9월 4일에는 65km 국경강 횡단 장거리 항해 레이스가 공식 개최됐습니다. 요트팀은 무원 통상구에서 출발해 중로 국경강을 따라 러시아 하바롭스크 통상구까지 항행하며 팀의 장거리 내구력과 종합 항해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중로 국경 지역의 인문 교류와 스포츠 협력을 촉진하며 새로운 시대 중로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에 생생하고 따뜻한 민간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전 국무원 보도 办公室은 15차 5개년 계획 출발 시리즈 주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체육총국 고지단 국장을 초청해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스포츠 강국 건설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고지단 국장은 15차 5개년 계획 시기 계속해서 인민의 수요를 지향해 전민 건강증진 국가전략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전민 건강증진 공공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1인당 스포츠 시설 면적을 약 4평방미터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을 약 40%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소나무 숲속에서 전투한 군인 집회가 있었다.
1: 동무들, 우리는 제1차 작전에서 사부의 작전 보취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전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작전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团부의 결정에 따라 1연 连장과 3연의 반장 두 대수를 일반 전사로 강직시킵니다.
2: 이번 작전 실패의 경우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 작전은 우리 부대가 조선에 나온 다음 첫 전투이고 사부에서 주도 면밀하게 포치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실수로 전반 작전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부대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团부에서는 몇몇 동무들에게 강직 처분을 주었지만 다른 동무들도 사상의식을 높여야겠습니다. 이번 작전의 실패는 이 동무들에게만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무들의 지휘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율 처분과 동시에 우리는 이번 전투에서 나타난 적극적인 면도 긍정해야 합니다. 전반 작전이 실패한 가운데도 우리 대호에는 끝까지 작전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사전 포치대로 후퇴한 부대도 있습니다.
0: 정치위원이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것이 류키영을 비판하고 곽상을 표창하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렸다. 회의가 끝나서 일용이 금방 수경지에 들어섰을 때였다. 류키영의 연락병이 세된 소리를 질렀다.
3: 야단났습니다! 적기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0: 류키영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불만을 토했다.
4: 이건 젠장! 이건 사서 고생을 하는 판이구나. 시퍼런 대낮에 구체정황도 보지 않고 숱한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니 적들에게 발각될 수밖에. 빨리 실어라!
3: 항구! 항구! 은폐!
0: 류키영은 산기슭에 파놓은 방공굴로 죽기내기로 뛰어갔다. 단숨에 허둥지둥 방공굴로 뛰어들어간 류키영은 머리를 내밀고 살펴보았다. 바로 그때 지사원들이 큰 가마며 기름통이며 시칼이며 밥죽들을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4: 빨리 가서! 아니, 아주 빨랑빨랑 걸으란데도!
5: 영자 동지, 우린 지금 밥을 메고 갑니다.
6: 아, 그래요? 여기 밥이랑 채랑 무겁게 메고 가는데 어떻게 빨리 걷겠습니까?
4: 지금 저 하늘에 적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지 못해서
5: 이런 머물러온데 금방 밥을 다 지어놓으니 마구 덮쳐드는구만.
4: 잠을 말고 빨리 뛰어. 이러다 우리가 다 발각되겠어. 아까 신옥이 동무, 동무는 비행기가 무섭지 않소?
0: 신둥이는 아버지가 그를 신살에 낳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7: 영자 동지, 뭘 그리 안다라 하시오, 어? 우린 뭐 비행기가 무섭지 않소다. 우린 비행기가 싸워봤어요.
4: 됐어. 말장난을 그만하고 빨리 은폐함.
7: 아, 네, 갑니다. 아, 가고 있잖아요.
4: 아니, 그런데 저 번쩍번쩍하는 건 뭐요?
7: 네? 뭐랍니까?
4: 야, 정보들이 메고 온 기름통과 색깔이 번쩍번쩍 빛을 반사하고 있어. 저러다간 비행기가 잊혀버리게 나지.
7: 에이가, 이보게, 자네 그 기름통과 시카를 풀로 덮어놓으라고.
6: 예, 알았습니다.
4: 아, 그리고 이건 또 뭐여?
7: 아, 또 뭡니까?
4: 동무의 만년필 뚜껑이 번쩍거리지 않소?
7: 아, 아니, 나와 이것까지도. 에이그.
0: 신둥이는 기분이 잡혔다.
7: 자, 지사반 동무들, 우리 저쪽으로 가자고. 목표물이 크다고 우리를 끌리는구만.
6: 그래, 그래, 갑시다.
5: 아, 갑시다. 여기선 눈치가 보여 어디 엎드려 있겠소?
6: 아, 그렇게 말이오.
0: 취사원들이 취사 도구를 메고 저쪽으로 가버렸다. 잠시 후 적기들이 다시 날아와 폭탄을 던졌다. 유키영은 재빨리 방공굴 안으로 몸을 움츠려 들었다. 적기들은 한참이나 폭탄을 퍼붓다가 급강하하면서 기총 소사를 해댔다. 여러 날 동안 별로 그렇다 할 저항에 부딪혀보지 못한 적기들은 점점 탐이 커져서 산꼭대기보다 더 낮게 날면서 안하무인이었다. 바로 그때 곽상은 소나무 밑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적기들의 비행 정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적기들은 한껏 기고만장해졌다. 화가 난 그는 옆에 있는 화정방에게 말을 건넸다.
8: 이런 젠장, 저 빌어먹을 놈들이 얼마나 우쭐대요.
7: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니 제 멋대로 날뛰고 있습니다.
8: 그런데 똥은 봤소?
7: 뭘 말입니까?
8: 미국 놈 말이요.
7: 네, 진짜 보았습니다. 그놈이 비행기 안에서 대가리를 기웃거리며 아래를 내려다보기까지 하더군요.
8: 속 시원하게 그놈들을 한바탕 갈겨줬으면 좋겠는데. 홍산보에서 적기와 싸우던 일이 기억나지?
7: 뭐라고요? 그럼 홍산보에서 저런 또 비행기와 싸울 생각입니까?
8: 그래, 그때도 비행기와 싸워봤는데 지금이라고 안 될 거야 없지?
7: 안 됩니다. 영장은 자기 명령이 없이 함부로 총을 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8: 아, 지금 손이 근질거려 죽겠단 말이오.
7: 그래도 안 됩니다.
8: 동문이만 보고하지 않으면 돼요. 그 사람은 방공굴에 들어가 움츠리고 있는데 어떻게 밖에 일을 알겠소? 아,
0: 곽상은 화정방이 메고 있는 기관 단총을 지껏 벗겨가지고 터널 배짐 두 개를 자기의 가죽 뒤에 찌르더니 산꼭대기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7: 뭐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8: 먼저 시험 삼아 해보는 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하단 말이오. 비행기가 오기만 하면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거든. 쥐구멍이 있으면 비비고 들어갈지도 모르지. 그런 사람은 생각 못하거든. 비행사가 지금은 그의 머리 위에 있지만 지구가 돌면 이번에 그가 비행사의 머리 위에 있게 된단 말이오. 안 그렇소?
0: 곽상은 계속 걸어서 산꼭대기에 올라섰다. 화정방도 뒤따라 올라갔다.
8: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좀 기다려.
7: 왜요?
8: 둘이 같이 있으면 목표가 크기에 적기에게 쉽게 맞을 수 있어. 나 혼자면 빨리 피할 수 있으니 근심 말고 거기 있어.
0: 곽상은 싸움꾼 애들처럼 모자 채양을 한쪽으로 비뚤게 밀어놓고는 탄화를 탄창에 끼워넣었다. 그리고는 눈을 쪼푸리고 총을 겨냥해 본 다음 한쪽 무릎을 꿇고 사격 자세를 취하고 적기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다른 적기들은 텀부가 있는 쪽으로 날아갔으나 한 대만은 일령이 은폐하고 있는 수림에 대고 기총 소사를 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조공 비행을 하면서 기관총을 갈겼다. 곽상은 급강한 비행기가 소사한 다음 기수를 축혀들고 날아오르려 할 때 기관 단총을 한 배짐 쏘았다. 소리를 들은 적기가 그를 발견했다. 곽상이 혼자서 산꼭대기에서 기관단총을 들고 대항에 나서자 미군 비행사는 천둥같이 놓였다. 적기는 다시 돌아와서 고추 곽상에게 덮쳐들었다.
7: 연장동지! 조심하십시오! 연장에게 덮쳐지고 있습니다!
0: 적기가 곽상에게 내리꽂히면서 기관총을 팔고 산마루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흙덩이와 돌멩이들이 날아올랐다. 하지만 다 4년간 전쟁에서 날렬대로 날려진 곽상은 제비처럼 몸을 피하며 적기가 내리꽂히는 반대쪽 웅덩이에 뛰어들어갔다.
5: 대사 동지! 다치지 않습니까?
8: 털끝 한 대 다치지 않았어.
0: 곽상은 다시 사격 자세를 취했다. 비행기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비행사는 점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기관 단총으로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곽상을 노려보았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에 화정방은 비행사의 얼굴 표정까지 찬찬히 보았다.
5: 여장 동지, 저놈이 목을 기웃거리며 여장 동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8: 내가 뭐 새색시도 아닌데 먹였으면 실컷 보라지. 자, 이놈! 또 오너라!
5: 조심하십시오! 저놈의 꿍꿍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8: 거짓마! 금방 저 휘합에서 저놈은 벌써 끼가 꺾였어!
0: 적기는 기체를 돌리더니 산마루로 덮쳐들어 폭탄을 떨고 산단 같은 용기가 산마루를 덮어버리며 돌멩이들이 몸에 와 떨어졌다.
5: 연장동지! 연장동지!
0: 화정방이 뛰어 올라가려는데 짙은 연기 속에서 곽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8: 저놈이 나를 생포하지는 못하겠는데 왜 그렇게 떠들으래요?
5: 다 지내나 없습니까?
8: 사람 하나 요정 내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자, 저것 봐.
5: 네?
8: 저놈이 폭탄을 어디다 떨구는가?
5: 네?

0: 여기서 100m도 더 되는 곳에 떨궜군요.
1: 저 공중 날강도놈이 나와 겨뤄보려고 작정한 이상 너희를 것 없이 일어서서 해봐야겠소. 자, 동을 한쪽으로 물러나.
2: 박사는 벌떡 일어서서 두 다리를 쩍 벌리고 맹렬히 사격했다. 이글이 피해서는 산마루의 사람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던 나머지 이제는 아예 곳곳이 일어서서 사격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모양이었다. 적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었다. 산마루에 서 있는 곽성의 눈에는 비행사의 상판이 보여 그의 귀에는 그놈의 성난 숨결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곽성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향해 덮쳐드는 비행기를 주시했다. 비행기는 모은 곳에서 곽상을 향해 날아오더니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곽상의 머리를 핥듯이 닿게 떠서 지나갔다. 비행기가 일궈낸 그 세찬 바람결에 곽상은 비칠거리다가 그만 공동방아를 찍고 말았다.
1: 야단났구만. 야단났어.
0: 연산 동지 왜 그럽니까? 어디 다쳤습니까?
1: 다친 건 아니고 글쎄 저놈이 내 모사를 날려보냈구만. 피로 몰로.
0: 네? 모사요?
1: 이제 보니 저놈이 바람으로 나를 거꾸로 들 작정이었구만. 이것도 전술인가?
0: 그놈이 온갖 수작을 다 피우네요.
2: 이때 산 아래에서 환승이 터졌다.
3: 현장 동지! 우리 배 사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4: 저게 누구요?
5: 삼패상의 목소리입니다.
1: 저 동무들도 소리 근질거리는 모양이구만.
5: 연장 동지가 먼저 시범을 보였으니 전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1: 그런가?
6: 연장 동지, 우리 일패 희곡다리도 몇방 사보겠다는데 괜찮을까요?
1: 좋소! 그럼 기관 총반에서 먼저 손을 쏘. 비행기를 쏠 때 설갑탄을 쏘. 잘 은폐하고 탄화를 아껴요.
7: 알겠습니다.
1: 하선만 동무.
5: 네.
1: 내려가서 저 동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사마리 올라가서 비행기를 쏘라고 알려줘.
5: 알았습니다. 갔다 와서 저도 몇 방 쏴보겠습니다.
1: 좋소. 동무도 손이 근질거려 나는 모양이고.
5: 사실은 제가 원래 기관 총수이지요.
1: 내가 적기에 대고 총을 쏜 건 전사들의 사기를 돋구느라고 그런 거요. 비행기에 대고 시원히 갈고 나니 손이 호련하구만.
2: 이때 날아갔던 적기가 또다시 덮쳐들었다. 적기는 날개를 기우뚱하더니 고도를 높이다가 곽상이 서 있는 사고대기에 발풀이를 하느라고 기관풀을 흔들었다. 기관풀을 쏘아대고 난 적기는 기가 죽어서 꽁무니를 뺐다.
1: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앞날이 아직 멀었으니 이놈을 또 만나겠지! 이야!
2: 곽상은 점점 멀어져가는 비행기의 꼬리 쪽에 대고 기관단총을 휘둘렀다. 산골짜기에서는 기관단총 소리가 오래도록 헤아리쳤다.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자 솔밭 속에서 전사들이 환호하며 뛰쳐나왔다.

0: 간사 동지 내려오시랍니다.
1: 누가?
0: 영장이 보릅니다.
1: 영장이?
0: 네, 영장이 찾습니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1: 영장이 벌써 알았구나.
2: 야다 났군요. 그만두라는데도 그냥 오게 되더니 이제 어쩝니까?
1: 어쩌긴, 이미 엎치려 몰이니 할 수 없지.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질게.
3: 곽상은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갑자기 돌아섰다.
1: 이보게, 얼른 내 모자를 찾아줘.
2: 모자요?
1: 아까 그놈이 날아오면서 재차한 바람을 일으켜 내 모자를 벗겨갔잖소.
2: 아까 그런데 아까부터 이 부근에서 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1: 그럼 모자가 멀리 날아간 모양이군. 자네 그 모자를 좀 빌려.
2: 네,

0: 곽상이 영부에 도착하자 류키영이 성난 얼굴을 해가지고 방공굴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곽상이 공손하게 경례를 붙였다.
1: 보고! 관리다, 방금 누가 총을 쏘라고 했어? 어?
0: 류키영은 평소에 곽상을 부를 때 늘 꾀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광위원장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곽상은 사태의 엄중성을 느꼈다. 하지만 오면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라 웃음 띈 얼굴로 넉살 좋게 말했다.
2: 아, 영장동지, 저는 큰 과오는 범하지 않지만 자그마한 잘못은 늘 범하곤 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그렇게 성을 내지 말고 비판해 주십시오.
1: 내가 묻는 건 방금 누가 총을 쏘라고 했는가 말이야.
2: 아, 형장동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금 영기 취사원들이 가 있는 마을로 적기들이 덮쳐드는 걸 보고 전 그들을 엄할 생각이서.
1: 삼련장 동무,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겠어 안 하겠어? 동무는 내가 정한 규정을 아오 모르.
2: 압니다.
1: 그럼 왜 내가 세운 규정을 지키지 않소?
2: 영장동지는 저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저의 결함을 모를 수 있습니까? 저에겐 제멋대로 하려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0: 곽상은 이렇게 말하며 몇 걸음 다가가서 반죽 좋게 웃었다.
2: 저 영장동지, 담배가 있습니까? 담배나 한 대 주고 비판해 주십시오.
1: 난 동무와 농담을 하고 있을 새가 없어. 동무는 늘 수상들 앞에서 얼렁뚱땅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어감추는데 오늘은 안 돼.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3: 베이징 시간 8点 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5: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 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